0: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 네.
2: 화이팅.
1: 화이팅.
2: 근데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름방학도 끝나고 지금 9월이잖아요. 즐거웠던 휴가도 하나 둘 마무리되었고 이젠 학교로 직장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드디어 개학이다 하며 좋아하고 누군가는 아직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러긴 하거든요. 아이들의 방학이 끝나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휴가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직장인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다시 일상으로입니다. 쉼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은 어떤지, 또 평범한 하루 속에서 무엇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어디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다시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아직 마음 한쪽은 여름 휴가에 머물러 있으신지 어떠세요?
1: 저는 그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한참 힘든 방학을 쭉 보내고 있다가 아, 그래도 이제는 한번 떠나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가족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여행 끝나고 바로 학교 개학하고 막 바쁜 일정으로 막 움직이니까 아직 돌아오는 몸 상태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저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한참 정리 중에
2: 적응
1: 어
2: 중.
1: 적응 중이에요.
2: 경미쌤은 어떠세요?
3: 저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그런 일상이어가지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저는 오후에 출근하고
1: 네.
3: 오후에 퇴근을 하는 그런
1: 네.
3: 케이스예요. 근데 방학을 하면 이제 제 직업 특성상
1: 그쵸,
3: 아침에
1: 아침에.
3: 수업을 하고 오후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강 같은 것이 잡혀 있으면 저녁까지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까지 일반 직장인들처럼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럼, 아, 계약이다,
3: 네,
1: 파군요.
3: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과
1: 아,
3: 동시에
1: 계약이다.
3: 쾌재를 물었다는.
2: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2: 저도 이번에 방학이 너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이상하게 이번에 진짜 방학에, 아이들 방학 때 처음으로 6시에 눈을 번쩍 떴어요. 6시 이전에도 뜨기도 했어요. 5시 몇 분에. 그때부터 일어나서 다시 자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1: 부지런해지셨네요.
2: 맞아요. 이제 아이 밥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준비를 하고 청소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점심에 와서 아이 밥을 잠깐 챙겨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출근을 하겠죠. 또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왔었거든요. 이런 일상을 계속 반복하다가 아이가 개학을 딱 했어요. 그때 절대 눈이 안 떠졌어요.
1: 거꾸로네요.
2: 네.
3: 긴장하셨나 보다, 방학이라.
2: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7시, 6시에는 했어도 그래도 7시에 눈을 뜰줄 알았어요. 눈도 너무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걔 체력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큰 사건이 있었죠.
3: 지각을 했나요?
2: 지각할 뻔했습니다.
1: 아, 지각 안 하면 된
3: 와.
1: 거죠, 뭐.
2: 진짜 아이 보고 정말 지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분 남겨놓고 준비해? 하고요. 5분 안에 아이가 이제 교복 입고 정말 후다닥 후다닥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정말 세이브했어요.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1: 아,
2: 그
1: 그래도 엄마는
2: 다음부터는,
1: 대단하시네요.
2: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알람을 했는데도 그게 안 들렸는데 이제는 약간 좀 6시는 안 되고 한 7시 한 5분 정도 돼서 이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지각하면 안 된다는 이제 다시 강박관념이 생겨서 또 다시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은 계속 하품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저는 방학이든 일상이든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이제는 알람도 안 맞춰놓는 것 같아요. 알람을 안 맞추고 눈을 뜨면 5시?
1: 오, 비슷하다.
3: 네, 그 시간이
2: 부지런하시다.
3: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요즘 책을 읽어야지 하고
1: 오,
3: 독서 시간을 갖고
1: 독서의
3: 있어요.
1: 계절이 오고
3: 네,
1: 있어요.
3: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봐야겠다 해갖고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래서 7시에
1: 멋져요.
3: 이제 씻고
1: 아침 독서.
3: 요즘 유행하는 식단을 위해서 이제 계란도 삶고 하느라 6시 50분까지는 책을 읽고 그 7시 되면 이제 씻으러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깨우죠. 그게 저의 일상의 시작인 것 같아요.
2: 그래도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다들 일어나시네요. 제가
1: 네,
2: 좀
1: 저도
2: 제일로
1: 비슷한 것
2: 잠이
1: 같아요.
2: 많네요.
1: 5시쯤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기 전에 아침 살짝 조그맣게 쪼물쪼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우고 있죠. 한 요즘, 번에 못 일어나요.
3: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요. 그러기도 한데 요즘 애들을 일부러 네.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게 맞아요. 부모 마음이라고 최대한 늦게 깨우려고.
1: 맞아요. 5분이라도 더 재워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가 6시 알람이 울려요. 6시 5분, 10분, 20분. 그래서 끝내는 1시간 동안 울리는 알람을 제가 다 꺼야 돼요.
3: 근데 요즘 알람도 네. 약간 뭐 야르적인 알람이라고 해서 미션을 수행해야 꺼지는 알람들이 있어요. 그런 알람을 맞춰놓으면 좀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1: 아 그래도 그걸 하고 다시 누워요.
3: 아 그래요?
1: 그것도 해보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새로운 거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알람 막 별의별 알람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로운 알람 소리가 매일 아침마다 다른 알람 소리가 나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도 해요.
3: 저희 아이가 저번에 실수로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 미션 알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울리는데 애는 안 깨는데 저만 막 고군분투하면서 2시간 일찍 일어났던.
1: 맞아요. 이걸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모르니까.
3: 모르니까요. 미션이 뭔지 맞아요. 모르니까 이게.
2: 근데 잠결에 어떻게 미션을 수행해요?
1: 해요 아이들은.
3: 그게 요즘 아이들 알람. 미래요.
1: 오. 그래서 그거 해결하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3: 뇌를 깨운다고 하죠.
1: 뇌를.
2: 근데 그 알람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요.
3: 그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1: 그래서
3: 못 듣는 게.
1: 주변에는 부모님이 깨는 거예요. 예민한 엄마.
3: 그날 저 네. 우리 자녀한테 그래 엄마 2시간 일찍 일어났으니까 2시간 일찍 잔다 하고서.
1: 아 저하고 비슷하네요. 패턴이. 아 좋아요.
2: 다들 그러신가 봐요. 네. 지금 일상으로 지금 적응 중이신 거죠?
1: 네네.
2: 확실히?
1: 네네.
2: 그럼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죠?
1: 그러겠죠.
2: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 잠깐 하고 있는데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계약을 맞는 아이들은 요즘 어떤 마음인지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잠깐 신해철의 일상으로 초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신해철의 일상으로 초대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가 다시 일상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개학을 맞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방학이 끝나는데 아쉬운 친구도 있겠지만 오히려 개학을 기다렸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민지가 보내온 이야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민지입니다. 저는 방학보다 개학이 더 좋아요. 친구들은 방학이 끝나면 아, 학교 가기 싫다. 방학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개학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방학에는 엄마, 아빠가 회사에 가시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늦잠도 잘 수 있고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휴대폰을 보거나 집에서 이것저것 해봐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만큼 재밌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개학하면 매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같이 이야기하고 급식도 같이 먹고 학교 끝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저는 친구들 얼굴만 봐도 웃겨요. 별말을 하지 않아도 눈만 마주치면 웃음이 날 때도 있고요. 한 명이 웃기 시작하면 왜 웃는지 모르면서 같이 깔깔깔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0: 오, 민지에게는 개학이 기다려지는 일이었네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민지처럼 개학을 반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바로 이어서 중학교 친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중학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개학을 했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방학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한 달 정도 되는 방학 동안 푹 쉬고 싶었는데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방학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 방학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계속 졸라서 방학 마지막에 겨우 2박 3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졌고 이제 개학해도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그때 또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갔다가 시험 일정을 듣고 정말 실망했어요. 저희 학교는 추석 연휴가 오기 전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럼 9월 내내 시험 공부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은 추석이 지나고 시험을 본다는데 왜 우리 학교만 이렇게 빨리 보는지 억울하기도 하고요. 방학 때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개학하자마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니 벌써부터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시험이 끝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고 싶어요. 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0: 오,
2: 힘내요 중학생.
0: 화이팅. 그런데 진짜 벌써 시험이에요?
1: 네, 네. 이번에 다른 여기 친구들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추석 전날 시험이 끝납니다.
2: 그런데도 있고 시험이 끝나고 아니 뭐지 추석이 끝나고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이 추석을 전후로 학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1: 이번에 그래서 개학도 일부러 빨리 하신 것 같더라고요. 8월 20일경 그쯤에서 19일, 18일 이렇게 시작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학교 대부분은 중간고사가 추석 전에 끝나요.
0: 와, 초등학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2: 이 학생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1: 근데 저는 차라리 추석 전에 시험이 끝나는 게 속 편할 것 같기도 해요.
2: 너무 짧으니까.
0: 아, 마음 편하게.
1: 추석 때 마음 불편한 것보다 빨리 그럴 수도 끝나서 있겠네요. 편안하게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2: 근데 또 시험을 보려면 진도를 또 어마어마하게 빼시잖아요.
1: 그렇게 시험 보면 넓지는 않더라고요.
2: 아, 그럴
1: 경우에는.
2: 와, 다행이네요. 그럼 한편으로는 일찍 보는 것도 럭키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 대신 기말고사 범위가 넓어진다는.
0: 근데 저 지금 경미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점. 명절 전에 시험을 끝났으면 아이들한테 시험 잘 봤니? 라고 할까 봐.
1: 겁나죠.
0: 금방 순간 얼음이었어요.
2: 설마요. 저는 그거는 그 명절에 결혼 안 한 아이들한테, 취직 안 한 아이한테 하는 말하고 아, 똑같다고 취직 생각해요.
0: 취직 가냐, 장가 안 가냐.
2: 어, 취직은 됐니? 아. 어디 가니? 뭐 졸업하면 뭐 할래?
0: 금지어네요. 네, 우리 금지어.
1: 금지어는 언제 갈래?
2: 그렇죠. 이 금지어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말게요. 9월 달에.
0: 아, 절대 안 하죠.
2: 네네네.
0: 그 전에 해야지.
1: 그 전에 시험 공부 많이 했니? 이런 거, 이 정도?
0: 준비는 했니? 어, 이거네요.
1: 준비 잘 하고 있니? 이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을까요?
0: 아, 중2 친구 마지막에 응원해 달라고 하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지를 모르겠어서 노력은, 걱정이 살짝 되네요.
1: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0: 와, 멋진 말이다.
1: 노력을 하면은 배신하지 않으니 화이팅!
2: 화이팅!
0: 화이팅! 다 함께 화이팅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개학과 함께 다시 바빠진 학생들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힘든 건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기다려지는 방학이 있다면 직장인들에게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50대 직장인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조금 특별하게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대신 일주일 동안 오로지 저만을 위한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휴가 전날 가족들에겐 큰 소리 쳤습니다. 나 내일부터 휴가니까 찾지 마.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거야.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첫날 아침부터 따르릉 아니죠 띠리링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 받고 나니 또 전화가 오고 이것저것 알려주다 보니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휴가를 낸 건지 출근을 한 건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회사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냥 출근했습니다. 밀린 업무를 조금 처리하고 나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짬뽕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휴가인데 계속 회사에서 전화가 오니까 솔직히 짜증도 났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내가 필요한가 보다. 계속 목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계속 나를 찾는다는 게 귀찮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회사에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휴가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출근 전날 밤이 됐는데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분명 일주일을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할 생각을 하니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휴가 동안 그렇게 회사에서 저를 찾을 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나 싶었는데 막상 출근한 날이 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하루만 더 쉬면 안 될까?
2: 공감돼요.
0: 나도 이 소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일요일날 밤에 저도 이 생각하거든요. 좀만 더.
1: 저는 이런 휴가 때 간다고 가면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연락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0: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2: 진짜 배려가 네, 좋은 거예요.
0: 다른 사람
1: 체계를 잘 잡아놓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업무 분담을 딱 이거에 대한 업무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형태로 해놓는 거죠. 내가 비었을 때 내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정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그 사람과 휴가를 좀 다르게 배정되면은 이런 사태가 있지 않고 푹 쉬지 않았을까.
0: 죄송한데 저도 휴가를 가기 전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업무를 볼 때요. 그 휴가 가기 전에 한 이틀 정도의 파일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다 해주시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는 제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상관없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저 휴가예요 라고 말을 해도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장 급하니까.
1: 그리고 요즘
0: 그런 조급함이 좀 생긴 것 같아요.
1: 휴가를 가기 전에 휴가 가기 2주 전부터 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MZ인 건가요?
0: 요즘은 좀 많이 배려한 것 같아요. 그냥 휴가야 라고 하고 다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회사 그때 분위기가 휴가니까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저는 또 다르게 갔어요. 휴가를 아예 저를 찾지 않는 주가 있어요. 첫 주 안 되고 뭐 몇 주 안 되고 제가 제일 한가한 주가 있어요. 그 정말 다른 분들이 안 가는 날들이 있어요. 기피하는 날.
1: 성숙이 피었나?
2: 성숙이 그런 것도 아니야. 한 날 기준으로 나왔을 때 굳이 왜 이런 요일에 가라고 하는 요일들이 있어요. 그런 때만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도 그러면 그때는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가기는 해요. 다 무슨 뭐 하는 줄 빼고 난 그 며칠.
0: 저는 그래서 16일에서 20일 사이 갔어요.
1: 전략을 잘 썼네.
0: 15일까지 마감이고 20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사이.
2: 맞아요. 저도.
1: 전략을 잘했네.
2: 근데도 연락이 와요.
0: 맞아요. 연락이 와요.
1: 근데 그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휴가 일정 짜는 사람이면서도 이제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럼요. 황금.
1: 그러니까요.
2: 네.
1: 그 상사하고
2: 겹치면은
1: 안 되니까 네. 먼저 선수를 상사가 먼저 치고 그다음에는 네, 그렇죠. 이제 부하 직원이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애로 사항으로 이제
2: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나는 이때 가고 싶은데 맞아요. 나를 안 찾는 날이 그날이라 가고 싶은데
2: 맞아요.
1: 다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근데 어떤 회사는 아예 그 휴가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으로 쉬는 경우도 많아서
2: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아예 네. 이 날은 회사를 다 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작은 회사나 가능하니까 휴가는 값진데 연락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힐링이 네. 아니라
2: 맞아요.
1: 재택근무 워라벨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건 출근의 연속. 그
0: 이렇게 우리가 거죠.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2: 그럼요. 휴가잖아요. 이거.
0: 그죠. 휴가 아쉬운 휴가요. 우리 잠깐 그러면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0: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금은 낭만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선힙합에 가끔은 나빠도 돼 음악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도 궁금하네요. 경민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1: 네, 윤지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윤지입니다. 저는 개학을 하고 나니까 방학이 너무 더 그리워졌어요. 방학 때는 거의 매일 10시간씩 잤는데 학교에 가니까 일찍 일어나야 해서 10시간을 못 자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방학 때는 이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좋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도 되고 조금 더 누워있어도 돼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먹었던 점심도 생각나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회사에 다니셔서 가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와 밥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달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개학하고 학교 급식을 먹으니까 그 음식들이 더 생각납니다. 솔직히 급식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건 좋지만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먹었던 방학이 벌써 그립습니다. 다음 방학 언제 오나요?
0: 벌써 여름방학 끝나기도 별로 며칠 안 지났는데 겨울방학을 그리워하는 것 같죠?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떨까요? 선생님들은 혹시 방학이...
1: 이거 이 친구 사연으로 보면은 참 점심시간이 기다려질 텐데 엄마의 마음은...
0: 저도 그래서 말을 못 이었어.
1: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말문이
2: 턱 먹혔어요. 똑같아요. 지금 세 분이
1: 엄마는 중간에 점심시간에 유일한 휴식시간인데
2: 우리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엄마이기도 하기 직장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네.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 말에 딱 박혔어요.
0: 다 공감하는 것 같죠?
2: 네네.
0: 아이 입장은 근데 10시간은 와 대단하다.
2: 저희 아이가 들었어요. 혼자 일했어요.
1: 근데 이 정도 자야 애들이 키도 크고 에너지 충전이 된대요.
0: 그리고 애들한테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0시간 많이 자나 봐요.
1: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이게 평균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가 8시간이고 14시간까지도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저도 이 나이에 키를 한번 키워볼까요?
1: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0: 화이팅. 그러면 케빈님 다른 사연 이야기해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딩입니다. 이번에도 중학교 사연이네요. 개학하고 나서 매일 아침 졸린 눈으로 등교 준비를 합니다. 방학 때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해서 아직 적응을 잘 안 됩니다. 집을 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그러다 보면

0: 학교에 가는 길에 꽤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친구들 만나니까 계약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면 자꾸 하품이 나옵니다. 수업을 듣다가도 하품이 나오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하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노는 건 재미있고 학교 생활도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몸은 방학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저는 아직 적응 중입니다. 친구들은 만나고 싶은데 잠도 더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은 학교는 재미있는데 그래도 집에 가고 싶다. 입니다.
1: 이 친구 그래도 모범생이네요. 학교가 재밌다고 하니. 모범생인데요. 응원합니다.
0: 중학생은 다 응원합니다.
2: 제가 그래서 그 중학생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너네는 학교 수업 잘 들어? 그랬거든요. 진짜 모범생인 것 같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잔대요. 수업 시간에. 근데
1: 그거 우리도 그랬지 않았나요?
2: 아니요, 저희 자면은 깨우죠.
1: 아,
2: 근데
1: 분필 날라고?
2: 선생님들이, 분필은, 글쎄요, 그건 학교마다
1: 저
2: 다
1: 분필도
2: 다릅니다.
1: 날라왔어요.
2: 그건 학교마다 다
0: 실명시 오셔서
2: 다릅니다.
0: 꼬집었어요.
1: 아, 그거는 학대인데.
0: 그때는 몰랐죠. 근데 저희는 슬며시 오셔서 탁 치거나 아니면 그자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자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탁탁 때리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셔가지고 슬며시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1: 저는 그 분필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0: 아,
1: 이렇게
0: 네.
1: 휙 날라와요. 그거 어떻게 명중을 잘 하시는지.
0: 그건 초등학교 때.
1: 그거 중학교 때,
0: 그건 저
1: 고등학교.
0: 초등학교 때.
1: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일어나. 이러고서 뒤로 가, 서서 있어. 잠깰 때까지.
0: 네,
1: 이런
0: 그건
1: 추억이
0: 고등학교
1: 있어요.
0: 때. 선생님이
2: 저는,
0: 조용히
2: 너무 달라요. 저는 중학교 때
0: 일어나세요.
2: 안
0: 막
2: 그랬는데.
0: 그랬어요.
2: 전 중학교 때 선생님이요. 지금 자로 때리고 옆구리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필, 발사, 미사일처럼
1: 그렇죠.
2: 발사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0: 백발백중.
2: 백발백중, 네.
1: 신기해요. 그게 탁 켰는데 탁내 머리에.
2: 저는 선생님이 그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진짜 잠이 와서 졸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환기시키라고 창문 열으라고 했어요.
0: 아우, 착하시다.
2: 네, 그리고
1: 그러니까요.
2: 칭찬을 해주셨어요.
0: 착하시다.
1: 아, 너 덕분에 우리 교실의 쾌적한
2: 아니요.
1: 환경을 위해.
2: 제가 이렇게 졸때 자세가 끄덕끄덕 하면서 잤나 봐요. 선생님 말을 공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1: 아.
2: 쳐다보고 또 고개 숙여서 꾸벅꾸벅 하니까 제 수업 태도가 너무 좋다고. 그다음부터는 미안해서 수업을 잘 들어요.
0: 아, 여기였네요.
2: 그쵸?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1: 기술이
2: 그
1: 너무 좋고,
2: 선생님 얼굴
1: 잠자는
2: 기억나요.
1: 기술이 대단하셨다는
2: 예,
1: 그런
2: 그런 것 같아요.
1: 후문이네요.
2: 그 세계 지리 시간이어서 아, 그때 정말 잘 들었으면 정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1: 근데
2: 생각이
1: 정말
2: 들어요.
1: 저도 추억이지만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걸렸던 것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거, 그게 기술적으로 바뀌더라고요.
0: 진화해야죠.
1: 진화하더라고요.
0: 진화해야죠.
1: 사람이라고 그게 잠자는 스킬이 늘어나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있어요. 그 시간에 잠 깨려고 애들이 쪽지 보내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쪽지 보내기.
0: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그 쪽지. 어느 순간에 딱 선생님이 가지고
1: 그럼 잠
0: 나와.
1: 깨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낭독해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사연이 쭉쭉쭉 가는.
1: 거기에 내용 대부분이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
0: 그렇죠.
1: 이따가 매점 갈까? 우리 이따가 떡볶이 먹으러 갈까? 뭐.
0: 그쵸. 이거 끝나면 매점으로 달려. 너뭐 사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소한 거.
1: 그러니까요. 옛날에 카톡이죠.
0: 그쵸.
2: 저는 좀 달라요.
1: 또
0: 또
1: 달라요?
0: 다른 세계에
1: 너무
2: 사셨네요. 밖에
1: 선생님은.
2: 이렇게 쪽지를 두고 봤잖아요. 뭔가 눈이 좀 따갑잖아요. 그러면 봐서 눈치껏 손을 들어서 발표해요. 그럼 선생님 몰라요?
1: 아, 너무
0: 스킬이 좋으신데요? 저희는 그렇게
1: 그러니까요.
0: 하기 전에 다 걸려요.
1: 저는 그 심지어 어땠냐면 종이에 적었잖아요.
0: 네.
1: 그거를 돌돌돌 말아서 볼펜 끝에다가
0: 맞아요.
1: 넣어요. 그러고서
0: 맞아요.
1: 볼펜인 척 이렇게 주는 거죠.
0: 떨어졌다고. 오, 얘너 꽂지? 그럼
1: 맞아요.
0: 이렇게 주면 그걸로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다 그것도 걸려. 웃나 보면 그것도
1: 그
0: 걸려.
1: 선생님들이 잔머리가 조금 딱 다시 같이 탁월해서 그런 거.
0: 그렇죠. 근데
2: 왜 다들 걸리세요?
0: 우리는 다 걸려요.
1: 난 아직 안 걸린 날이 더 많아요.
0: 아, 진짜요? 저는 뭐만 했다면 걸려요.
1: 그것도 있었어요. 만화책. 책상 밑에 만화책
2: 아, 그건
1: 놨어요. 아,
2: 봐야죠.
1: 그건 잠 깨다가. 근데 참, 중학교 때 뺏긴 만화책 아직도 못 돌려받았네요.
0: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2: 선생님도 잊었어요.
1: 그러니까요. 벌써
2: 가서 가신 거예요.
0: 근데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아니, 될까?
1: 학 그 올라갈 때 찾으러 오라.
0: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가잖아.
1: 나도 잃어버리기도 했고
2: 선생님도 잊어먹어요.
1: 어느 순간 없더라고요. 그 선생님 전근 가셔서
0: 책상을 같이 없었어요. 정리하고 가셨네요.
1: 그러니까
0: 책상을 같이 정리하고
1: 그때 돌려주셔야 가셨네. 되는데 안 돌려주시고 아유, 그냥 안타깝네. 가버리셨어요.
2: 와, 우리 진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참 파란만장했네요.
0: 네.
2: 그럼 세 분이서 같은 교실에 있었으면 안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0: 아니죠. 제가 걸리는 거죠.
2: 제가 손 들고 손 그렇죠. 발표하고 뭐 하니까 그렇죠. 커버가 됐더라고요.
0: 아니에요. 제가 걸려요.
2: 아.
0: 제가 많이 걸려요. 저는 주로 걸리는 아이더라고요. 선생님. 뭘 못해요.
2: 아, 네. 수업만 들어야 되는 아이였군요.
0: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앞으로 갔어요. 맨 앞자리로 그냥. 졸아도
1: 오히려 더 안 걸리는
3: 맞아요.
0: 앞자리 가니까 선생님들이
2: 신경
0: 안 쓰시더라고요.
2: 제가 앞자리 되게 좋아해요.
0: 저는 그리고 시력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 안경을 놓고 오거나 막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이 안 보여요. 그래도 선생님을 봐야겠다는 그래서 선생님을 보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형태만 보이는 거죠. 그래도 선생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졸 때보다도.
2: 지금 생각해보면
1: 우리 나쁜 짓 스킬을 자꾸 공유하고
0: 아, 안 되죠 안 되죠
2: 네, 네, 첫 번째 자리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1: 첫 번째
2: 생각에는.
1: 자리에서는 진짜 선생님의 시선이 안 가요. 제가 지금 그런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자리 앉는 친구들은 정말 모범적인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선이 잘 가지 아, 네. 않아요.
2: 네. 자도 몰라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또랑또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2: 죄송합니다.
0: 네, 그렇군요.
2: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0: 회상 중이에요.
1: 추억팔이. 추억하니까 예, 그 옛날 노래도 자꾸 레트로식으로 떠오르네요.
2: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등학교 6학년 친구 사연 아까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방학 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그립다고 했었고 그리고 50대 직장인분도 휴가 중에 먹었던 짬뽕 한 그릇이 생각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배불리 먹는 것보다 유난히 지친 날 오늘은 이거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나는 음식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1: 전 냉면.
2: 냉면?
0: 저는 요즘 계속 그게 맴돌았어요. 김치 닭도리탕? 그게 많이 맴돌아서 저번에 한번 여행 갔다가 지쳤을 때 남편한테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근데 맛이 변해서 점점점 아쉬웠다는?
2: 저는 그 열무국수. 열무국수가 계속 생각나요.
1: 저도 열무 비빔국수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
2: 근데 안 해먹어서 지금 계속 생각만 하는 것
1: 저는
2: 같아요.
1: 저는 친정엄마가 열무 물김치를 정말 잘 담그세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한 통 보내주시면 이제 입맛 없고 조금 힐링이 필요할 때 국수 삶아서 이렇게 비벼 먹죠.
0: 군침 돈다.
2: 먹고 싶다.
1: 그러니까요. 배고픕니다.
0: 경미쌤이?
2: 경미쌤 갑자기 일이 생겼잖아요. 연락이 왔는데 네. 잠깐 우리 다음 시간에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두 분이서 즐거운 시간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조심히 가세요.
1: 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네, 잘 가세요. 저희는 심태윤의 짝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심태윤의 짝 음악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맛있는 음식, 힘이 되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맛있는 음식 한 끼가 기분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공간을 바꾸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일부러 찾아가는 장소가 있을까요? 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혹시 깨비님 있을까요?
1: 저는 그 특별한 장소 예전에는 있었어요. 뭐 바다를 가서 본다거나 도서관을 간다거나 그래서 혼자 콕 박혀 있는 걸 좋아해요. 옛날 냄새 맡아가면서.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냥 친구가 그리운 장소, 친구와 재미있게 지냈던 그 장소, 그런 장소에 가서 추억팔이에요.
0: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1: 그래.
0: 사람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장소보다.
1: 아니요, 예전에는 장소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즐겼던 장소에 가요. 이거 말한, 크리스탈 심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장소에 가서, 아, 이랬지, 이랬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따뜻한
0: 회상을
1: 차를
0: 하면서
1: 마셔요.
0: 다시 되짚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좋은 기운을 다시 받고 오는 거잖아요.
1: 네네, 책한 권과 함께.
0: 맞아요. 전주 진짜 도서관 잘 되어 있으니까
1: 네.
0: 새로 생긴 데도 좋잖아요.
1: 네네.
0: 거기 가보셨어요? 삼례 아니죠? 완주죠? 삼봉 도서관.
1: 네, 완주 삼봉도서관에 가봤는데, 거기는 또 특별하게 그냥 넓은 공간을, 거실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0: 맞이하는
1: 그쵸.
0: 공간이라서.
1: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도 위에서 다른 도서관보다 넓은 공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곳도 있고, 뭐, 개인 공간에
0: 맞아요.
1: 있어서
0: 음악
1: 나만의,
0: 듣는
1: 네.
0: 공간이 있었잖아요.
1: 저희 아중도서관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멍 때리는 공간들이 꼭 곳곳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도서관일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같이 갈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는 도서관도 많이 가기는 해요. 도서관 투어? 그런 것도 하기도 해요.
0: 맞아요. 그냥 쉽게 어디 가기 뭐 하면은 진짜 가까운
1: 네.
0: 도서관도 정말 좋은 것
1: 제가
0: 같아요.
1: 뭐 같이 미술관을 간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어서 지금은 그런 가까운 뭐 요런 숲속에 있는 도서관 뭐 아니면 바닷가가 보이는 도서관 뭐 이런 공간을 많이 가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가 어릴 때는 아 도서관에 가서 좋은 걸 보고 막 그런 체험을 좀 하고 막 그런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도 아이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힐링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0: 아까
1: 여유?
0: 50대 직장인 사연처럼
1: 네.
0: 마찬가지죠?
1: 네.
0: 일주일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겠어? 라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이번에 조금 특별하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갔다
1: 아우,
0: 왔어요.
1: 좋아요. 어딜 다녀오셨을까요?
0: 전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1: 네.
0: 그림책 여행이라고 해서 그 투어를 같이 갔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중에 약간 딱두 군데만 기억에 나서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서울에 갔을 때 서울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이 두 곳이 다녀왔어요. 먼저 서울시립미술관에는 그 아시죠? 유영국 작가의 사는 내 안에 있다 전시를
1: 네.
0: 봤어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BTS RM이 관심을 보인 피켓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RM이
1: 맞아요.
0: 픽한 그림 뭐 이런
1: 그래서
0: 식으로
1: 관심이 좀 많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그 해설을 듣기보다는 작품 해설을 다 이어폰을 듣고 다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번에는 그냥 그 그림 앞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1: 네, 맞아요. 가까이 보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나만의 그거라고 하더라고,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0: 이번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봤어요. 유영국 작가님, 저는 그 배경 지식을, 그림책 여행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먼저 시작했는지 그 전시된 걸쭉 보니까 추상화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산이라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강렬한 색이 너무 띄잖아요. 그래서 대조되는 색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참 바라보면서 그 어떤 그 문구가 있었어요. 예술은 멀리 봐야
1: 맞아요.
0: 된다.
1: 그거는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0: 네,
1: 가까이
0: 그래서
1: 보는 게 아니다. 멀리.
0: 네, 그래서
1: 시선을 멀리
0: 가까이도
1: 두어라.
0: 보고 멀리도 보고
1: 네.
0: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의 그 투어를 할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족들끼리 가면 이런 테마를 하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개별로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 투어는 완전 그림책 투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책도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각각의 작품을 이제 감상하는 게 너무 좀 신선했다든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의 이야기에서도 재미난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면서 그런 거 즐기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잠깐 점심 먹는 시간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 예전에 덕수궁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었잖아요.
1: 네.
0: 이번에 이대원 화가님의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이 작품은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죠? 과수원의 그림인데요. 뭐라고 해야지? 딱 그림을 보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1: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아, 나 무슨 위로받는다? 뭐, 포근함을 느낀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아.
0: 그래서 그냥 이 제목만 보고 가야지 하고 막 더운데 점심을 포기하고
1: 네.
0: 아 가가지고 또 봤거든요. 근데 딱 제목만 봐도 당신을 슬프게 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왠지 진짜 위로받는 깨비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기분을 약간 느껴서 너무 좋았고 유영국의 산도 보고 이대원 작가님의 풍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참고로 서울시립미술관에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는 10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덕수궁 이대원 작가님의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11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을에 서울에 가실 계획이 있다면 잠깐 시간 내서 보는 것도 어떨까요?
1: 좋은 안내 감사하고요. 저는 그 크리스탈 심거 사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작가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공간을 가되 항상 다른 길로 가다 보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새로운 여행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가끔 이번에 이제 딸하고도 여행을 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엄마는 왜 항상 같은 길로 가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같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을 헤매는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도착지는 알고 있으니까 무턱대고 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이렇게도 갈수 있고 저렇게도 갈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 이거를 또 다른 여행이라도 볼수 있구나, 또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뭐, 떠날 수 없다면, 무언가 그림을 본다거나, 뭐, 그런 전시회도 좋지만, 그리고 뭐,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시선을 두더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그 기분 전환이 좀 다를 것 같으니,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보며. 왜냐면, 멍 때릴 때, 그냥 멍하니 때리는 것보다,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파장 같은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0: 정말 좋은. 저랑 너무 다르다는? 저는 그냥 갔는데.
1: 그냥 갔어도.
0: 막히면, 여기가 아니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멍 때리고 가다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잠깐 구경하고, 관람하고 오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요.
1: 그래서 저는 그 작가님의 말씀이, 아,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오늘 다시 일상으로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학이 끝나서 아쉬운 친구도 있었고, 뭐 학교가 즐거운 친구들도 있었고요. 깨비님처럼 지금 다른 장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1: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긴긴 휴가 잘 마무리하셨으면 이제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셔서 일상으로 편안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봬요.
0: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날에도 마음에 담고 싶은 예쁜 풍경 하나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 무지개였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아사트리의 이상한 일이야입니다.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진행자 스포츠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라디오는 청취할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방송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주세요. 저희 스포츠 전북에서는 지난 8월에 4주 동안 스포츠 전북을 특집으로 마련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스포츠 추억을 느끼셨는지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배드민턴의 박주봉 감독님, 그리고 프로축구 초창기 홈런왕 김봉현 감독, 그리고 투수 전주기전대학교 김태원 감독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 포맷으로 전북현대 프로축구 소식과 전라북도 체육회를 연결해서 도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아마추어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난주에 펼쳐진 기아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소식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스포츠를 방송해드리는 유일한 방송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먼저 프로축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죠. 항상 출연해주시는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을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나 더위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2: 예, 잘
1: 네,
2: 지냈습니다.
1: 어제 저녁은 아주 싸늘했습니다. 날씨가.
2: 네.
1: 네. 자, 그 전북 현대가 최근 5경기, 이제 지난 토요일 거 빼고 재배하고 인천, 김천, 울산, 부천, 제주와 경기를 해서 1승 2무 2패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죠.
2: 전북이 그 최근 경기, 5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들은,
1: 네.
2: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 중원에서 오베르단의 이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으로 그 전북이 운영하는 그 시스템적인 측면들이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1: 네.
2: 이런 부분들이 상대팀에게는 상당히 좋은 분석거리가 될수 있고, 또 상대 팀이 경기를 준비하는데, 전북이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서 전술적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베스트 11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지 않았나.
1: 네.
2: 굉장히 더운 날씨였잖아요. 이
1: 그렇죠.
2: 로테이션하는
1: 영향됐죠.
2: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5경기 중에서 보면은요, 인천, 부천, 제주와의 경기를 보면은 공격 부분에서 득점력이 매우 부진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전북이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경기 분석을 우리가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1: 네.
2: 그 문제점이 결국 상대가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했었을 때, 그 공간을 전북이 뚫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과정들의 그런 답답함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하프패스 이후의 공격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이 앞전에 그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중앙 박스 안에서 진입하는 유기적인 원터치 패스가 예민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선에 침투하는 파괴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정 감독으로 입장에서는 교정을 좀 하고 말이죠. 수정도 하고 새로운 작전이 좀 나와야 될 텐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2: 사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을 보면 우측에 김동준 선수의 그런 빠른 공간에 대한 침투, 그거 외적인 것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1: 그렇죠.
2: 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또 전술적 운영에서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 그렇죠.
2: 전북이.
1: 그렇죠. 네.
2: 그 부분들은 사실 센터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한 포지션들이 또 그를 담당하는 선수의 역할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박신석 선수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들이 전체적인 전술적 운영에 조금 답답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중간 지역을 총 지휘하는 지휘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 뭐 그렇게 뭐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포항과의 3차전에서 2대 0으로 간만에 승리를 했는데 전체 흐름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2: 뭐 그날 경기를 보셨겠지만 전반전 같은 경우는 두팀다 팽팽한 상황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했었고요.
1: 네.
2: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북이 전반을 잘 넘겼고요.
1: 그렇죠.
2: 어쨌든 그래도
1: 네.
2: 후반에 그 이승우라고 하는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를 전북이 보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던 경기였고,
1: 네.
2: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뭐 3선, 2선, 1선 계속 움직이면서 굉장히 그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후반에. 이런 것들이 뭐 자신이 득점도 하기도 했고, 두 번째는 또 수비하는 과정에서 또 헤더가 또 어시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전북의 승리보다는 이날 경기는 이승우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1: 네네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필드에서 뛰는 많이 뛰는 강상윤 선수가 안 보이고 이제 네. 이승우 선수가 거의 눈에 자꾸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골을 넣고 또 한 도움을 주었는데 한 골의 도움을
2: 네네.
1: 아무튼 뭐 완전 100% 이승우 축구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승점 42점으로 리그 2위를 탈환을 했는데 선발 선수 구성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2: 뭐 보편적으로 전북이 큰 변화는 가져가는 팀은 아닌데 이날 왼쪽 측면의 수비수를 김하준 선수를 썼고요. 그다음에 미드필드의 김진국 강상윤이 명단에서 제외됐고 그 부분을 지금 간보하고 그리고 지금 그
1: 이영재
2: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드에 나오면서
1: 네.
2: 전체적으로 그 중원의 플랫한 형태를 가지면서 중원의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진규, 강상윤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약간의 부상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2: 네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 네네,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닌데 장기적인 네. 에이스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쉬구에 하고 감보아와 이영재 선수가 나와서 전제를 컨트롤하는 것도 아마 노장답게 말이죠. 아주 그 여유 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 네.
1: 그 김진규 강상윤과 간부와 이영재의 조합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좀 변화를 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2: 글쎄, 전 그날 경기를 보면서 이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는 중원에 대한 안정감,
1: 네.
2: 그리고 공격의 측면에서 이영재 선수가 갖고 있는 왼발의 킥의 능력이 이동준 선수가 출발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난 이 조합도 나쁘지 않다
1: 네.
2: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네. 자 전북이 이제 전반전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두세 번의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아 이건 네네. 사실 포항의 선수들이 슈팅을 잘못 때린 거지 거의 갖다 주는 득점이었거든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2: 네.
1: 그날 따라서 포항 포드진들이 슈팅이 골키퍼에게 다 갖다 줘요, 전부. 그래서, 이야, 이것도 운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을 좀 평가해 주시죠.
2: 사실 그 수비의 불안 요소는 뭐 어느 팀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1: 네.
2: 이날 뭐 그 김영빈, 조희재, 그 패스가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의 깔끔함이 좀 없었고요. 김하진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 공간들의 커버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1: 네. 네.
2: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센터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전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
1: 네.
2: 부분들이
1: 네.
2: 그 상황에서 뭐 두세 차례 실점 위기들이 나타났지만
1: 네.
2: 또 그 과정을 또 잘 또 슬기롭게 넘겼고
1: 그렇죠.
2: 또 그런 것들이 후반에 기회를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런
1: 네네네.
2: 생각이 듭니다.
1: 결국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하준 선수가 공격을 참가하고 백코트가 늦어질 경우에는 포항이 이기용과 원기종 선수가 맞아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한 두세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잘
2: 네네.
1: 넘겼습니다. 자 후반전에 네네. 양 팀의 공격이 전반전과는 달리 이제 아주 적극적인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네네. 후반전 평가를 좀 해주시죠.
2: 사실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의 경기였다고 봐야 되죠. 이승우
1: 네.
2: 선수가, 1선, 2선 경기가 안 되면 내려와서 빌드업에도 참여도 했고, 또 공격적에서 그 상황을 풀어놓는데 아주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 네.
2: 또 사실 그 우리 예상은 이미 했지만 조르지와 주닝료가 후반에 나올 거라고 하는
1: 네.
2: 그런 예상대로 또 선수 교체를 포항에서 했고,
1: 네.
2: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선수들이 흐름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서 이승우가 득점했던 부분들.
1: 네.
2: 또 이승우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상대를 굉장히 부담을 주게끔 만들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북이 그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전북이 이제 후반에 두 골을 득점을 했는데 1만여 관중들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골에 대한 분석 좀 해주시고요.
2: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드에서 이영재 선수가 왼발의 킥에 대한 정확성은 아마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1: 네.
2: 이 선수가 볼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는 공간에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그 볼을 이동준 선수가 측면에서 안으로 인피치를 끌고 들어오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1: 네.
2: 사실 이동진 선수의 어시스트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 네. 볼을 뽑고 들었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 박스 안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1: 그렇죠.
2: 그 흐르는 볼을 그냥 논스톱으로 슈팅한 볼이 그냥 득점을 하게 되고
1: 네.
2: 여기에서 아마 그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그날 경기에 많은 것들에 관여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바로 또 3분 후에 디아고의 골도 역시 이승우가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디아고가 넣는 골 장면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2: 사실 그 티아고가 득점했던 장면들은 티아고는 득점만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선수들은
1: 네.
2: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 전북이 전체가 안으로 당겨져 있었고요.
1: 네.
2: 그 상황에서 그 포항의 골키퍼가 볼 처리하는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압박했던 선수가 이탈로예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탈로가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고 그 볼 처리가 이승우 선수의 위치에 왔고 이승우 선수가 헤더로 그리고 그 볼을 떨어지는 볼을 티아고가 득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들이 의도한
1: 네.
2: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면으로
1: 네.
2: 이대형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1: 네네. 사실은 어제 그제 펼쳐진 그 축구 경기가 관중들이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득점이었어요. 시원스럽게 하고 또 압박 수비에서 볼을 커트해서 그걸 또 슈팅으로 처리해서 골로 만드는 장면들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줬던 것 같은데
2: 네네.
1: 앞에서 이제 김진규, 강상윤 또 이 김혜건 선수가 이제 지금 해외로 이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 네네.
1: 그 선수들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 김혜건 선수의 그 정말 새내기의 그 아주 그 빠른 동작들, 그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개인기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2: 사실 그 경기가 상대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전북 선수들이 많잖아요. 오늘 네. 어제 그 이번에 포항전에 승리했던 간보와 이영기 선수도 미드필드 선수고 김진균, 강상윤 선수도 전북의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상대 팀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내서 선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2: 충분히 뭐 이영재 간부가 그날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을 서로 믹스해서 상대 팀에 맞게끔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전북이 연승을 쌓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1: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른 선수들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감독님과 그렇지 않고 작년에 감독님은 거의 고정 선수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2: 네.
1: 변화가 이제 감독에 따라서는 좀 주고받고 또 상대 팀에 따라서 이미 상대 팀이 전북이 나오는 그 스타팅 멤버들을 머릿속에 아시잖아요. 항상 그 멤버가 나가니까.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 신의 김혜건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의 지베르다로 이적을 했는데 어때요, 감독님? 서운함 점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2: 사실 그 김혜건 선수가 세르비아 치베르다로 이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북의 선수 육성 시스템이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
1: 그렇죠.
2: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사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전북의 공격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자원이 이탈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선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 또 동기 이런 것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북의 어떤 대승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북 구단에 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네네.
2: 네.
1: 사실 그런데 전북이 너무 선수를 자주 내보내요. 그래서 좋은 선수가 1년도 못 뛰고 나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내보내야죠. 그런데 전북한테는 항상 손해요. 할 만하면 중국으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는데 이제 그만큼 성장을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이제 이번 주 모레 아주 중요한 경기 강원FC 이 참 얄미운 팀인데 이 팀도 있고 또 주말에는 팀 순위 1위 서울FC와 경기가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2: 네네.
1: 강원FC와의 경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2: 참 뭐 강원FC 뭐 팀 자체의 끈끈함도 있지만요. 이
1: 네.
2: 직전 경기 사실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했어요, 강원이. 자기 그 홈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안양을 3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북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1: 그렇죠.
2: 수
1: 그렇죠.
2: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수들의 체력, 또그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전북이 원정이에요.
1: 그렇죠.
2: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북이 쉽지 않은 경기를 할것 같지만, 사실 전북이 지금 어제 2대0으로 이겼을 때, 전북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 연승에서 참 문제를 자꾸 만들거든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비기고 오고. 아마 이번에 솔직하게 이제 강원을 가서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면, 정말 전북이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상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제 근진규, 강상윤 선수가 스타팅 멤버가 아니라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2: 네네.
1: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대답을 그냥 부상입니다라고 한 것은 큰 부상이 아니라 강원전하고 서울 FC와의 주말 경기를 대비해서 이 선수들을 쉬어주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강원 FC가 현재 승점 40점으로 4위인데 전북하고는 전북이 42점이니까 2등이란 말이에요. 2점 차이밖에 안 내요. 이겨버리면 이저 강원이 2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팀이고 주말에 서울 FC 이 아주 승승장구예요. 이 팀은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두팀 생각하면은 저는 가끔 잠이 안 와요. 중계 네.
2: 나 사실 강원 경기는 지금 원정에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 경기에 연승으로, 포항전이어서 강원을 연승으로 하고 왔을 때의 전북에 대한 분위기, 또 전북에 대한 그런,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들은 홈에서 또 서울을 맞이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서울을 이기고, 마지막 반등할 수 있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때 이두 경기로서 전북이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원 FC 그다음에 서울 FC와의 경기 이두 경기는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승권에도 갈수 있고 그리고 1, 2, 3위 안에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상당히 정 감독도 팀을 이끌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
2: 그렇죠.
1: 잘
2: 사실
1: 들었습니다. 네. 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이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1: 예, 안녕하세요.
0: 네네네. 항상 들으면 목소리가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또, 8월에 말이죠. 낮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이 시합하기에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정대로 그냥 가는 거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저희가 그 안전 그 점검 규칙에 맞게, 또 이제 지키고 하면서 하니까요.
0: 네네.
1: 예, 대회는 차질 없이 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0: 또 응급 의료진들이 항상 현장에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바로 응급 조치가 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자, 도민체전.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죠? 3일간?
1: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장인 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0: 네.
1: 제63회 도민체육대회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졌는데, 도민체전이 진안군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0: 네.
1: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번 대회가 열렸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 명이 넘게 참가했습니다.
0: 네.
1: 선수들은 검도와 골프, 농구,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38개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화합의 장인 만큼,
0: 네,
1: 화합의 장이기도 하지만 경쟁하는 자리인 만큼 순위가, 네, 결정됐는데요.
0: 네.
1: 종합 순위를 좀 보면 1위는 전주시가,
0: 네,
1: 2위는 익산시, 3위는 개최지인 진안군이 차지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또 학생부 최우수 선수로는 전주 신동초에 재학 중인 노유린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 노유린 선수는 육상 종목에서, 네, 100m와 200m 등 3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정읍시 일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넘어,
0: 네,
1: 스포츠를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동력으로 활용하는, 네, 장기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0: 네.
1: 이 전북도는 국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단계별, 네, 실행 전략으로,
0: 네,
1: 4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전주를 국제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겠죠?
1: 네, 어느 정도 윤곽을 나왔습니다.
0: 네.
1: 먼저 2036 올림픽 유치에 앞서 중소규모 국제대회와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전략을 추진하는데,
0: 네,
1: 이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운영 역량을 쌓고 전북을 국제 스포츠 도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0: 네.
1: 또 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스포츠 거점도 조성됩니다.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 동북권은 산악 레저 스포츠, 새만금권은 해양 수상 스포츠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0: 네,
1: 새만금과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국제 스포츠 교류도 추진합니다.
0: 네.
1: 이 밖에도 관광, 숙박, 문화와 연계해 소비와 투자가 지역 경제에 남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는데,
0: 네,
1: 이는 올림픽 개최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전주를 비롯한 중심권은 어반 스포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반 스포츠라는 것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 이원택 도지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전시킨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게 또 진전이 되면은 계속 좀 방송해 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자, 또 특별한 소식인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장수군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1: 네, 먼저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운동의 재능을 가진 숨은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0: 네,
1: 전북 체육 영재 선발 대회가,
0: 네,
1: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장수 종합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 체육 영재 대회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우수 체육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체육회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참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약 20개 종목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0: 네.
1: 기초 체력, 운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0: 네.
1: 학년별 우수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체육 장학금과 교육감 표창이 수여됩니다.
0: 네네. 거기에 야구도 포함이 되죠?
1: 이 체육 영재 선발 대회는 종목별로 네. 그 하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 쉽게 말해 저희가 이제 그 왕중왕전 같이 그 선수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뭐 기초 체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음 중계 다음에 방송에 출연하는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1: 예,
0: 갑자기
1: 예.
0: 이 얘기를 듣니. 그냥 이어폰을 갖다가 끼우면서 관심을 갖고 있길래 예, 여쭤본 예.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예.
0: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회가 매년 개최가 됐는지요?
1: 네, 올해로 이제 제 6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0: 네.
1: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0: 그러면 현재 등록된 선수들도 참가할 수 있는지요?
1: 원래 작년 대회까지는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들은 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이 목적이 뭐냐면 그 일반 선수, 일반 학생 중에 운동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0: 네. 네.
1: 올해부터는 이제 좀 운동부 학생들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 공식적인 그 집계,
0: 네.
1: 그러니까 성적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0: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그 정도 이제 듣고. 정읍 출신의 시름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다고요?
1: 네, 스토리가 좀 있는 선수였습니다.
0: 네, 네, 네.
1: 네, 당국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한건 시름 선수가
0: 네.
1: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0: 네.
1: 초등학교 때 시름을 시작해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유도로 종목을 바꿨다가
0: 네.
1: 다시 모래판으로 온 끝에 값진 결실입니다.
0: 네.
1: 이 한건 선수는 불회에서 열린 대학 장사 씨름 대회에서 남자 대학 역사급에서 정상에 올랐는데
0: 네.
1: 이 생애 첫 우승도 의미가 크지만 학업과 운동을 함께 놓지 않고 씨름과 유도로 오간 남다른 성장 과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씨름 선수에서 유도 선수 다시 씨름 선수로 전향한 것도 대단한 건데
0: 네.
1: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 현재 대학교에서도 상위권 학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네.
0: 아주 그 장학생입니다.
1: 네,
0: 한건
1: 그렇습니다.
0: 선수냐. 이름이 외자군요. 한건.
1: 예, 네, 맞습니다.
0: 당국대학교
1: 한건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또 전국을 제패했어요. 전국대회에서.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0: 네.
1: 우리 우석대학교 여자 배구팀이 대한항공배 전국대학 배구 단양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우석대는 결승에서 광주여대를 만나 풀세트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을 했는데
0: 네.
1: 이 예선부터 탄탄한 경기력을 뽐내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기남 우석대 배구팀 감독이신데
1: 네네.
0: 제가 축하드립니다. 저희 방송에도
1: 네.
0: 출연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팍타크로 많이 접하지 않는 종목인데 이 세팍타크로
1: 네.
0: 선수들도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 세팍타크로 선수단이
0: 네.
1: 전국대회에서 실업팀과 대학팀, 고교팀의 고는 활약을 앞세워 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전북 선수단은 대전에서 열린 시도대항 대회에서
0: 네.
1: 우승과 준우승을 비롯해 잇따라 입상 소식을 전해왔는데
0: 네.
1: 먼저 전북 원스포츠단 여자 실업팀은 레구 경기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더블 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우석대 또한 쿼드 종목에서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레구 종목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탄탄한 경쟁력을 보여줬고
0: 네.
1: 2일 여고 역시 더블 종목에서

0: 세팍타크로.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프로야구, 화끈화끈한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네. 야구가 지난주에 아주 끝과 끝이 있는 경기를 했는데, 우선 주중 경기는 이제 리그 6위인 NC와 경기를 했는데, 또 주말에는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KT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위 NC와의 경기 그동안 내용이 보면 내용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NC한테 맞습니다.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KT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런데 2패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KT를 갖다가 그냥 3패로 분위기 아마 살벌했을 거예요. 네, KT는요.
2: 지금 3위냐 4위냐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0: 네. 네,
2: KT 경기에서 주말 3연승을 하면서 수입승을 가져왔죠. 흐름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좀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으면 바꾸시죠. 마이크를 한번 또 이번 네네 가시면서 네. 자, 아무튼 지난주 일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2: 네네.
0: 어제까지 분위기는 그냥 하늘과 땅과 팬들이 NC한테 2패를 하니까 네, 난리가 났는데.
2: 좀 많이 했습니다.
0: 이게 사실 저희가 네. 그랬잖아요. 네네. 경기 내용을 계속 보면서 KT NC한테 2패하고 네. 3차전은 이제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그렇죠. 야, 다행이다.
2: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KT와의 경기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2: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루
0: 야,
2: 신기해.
0: 그런데 네. 역시 그 기아의 그 저력이 보이는데 아무튼 좋을 때는 찬찬, 나쁠 때는 실망 겸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1, 2차전 경기를 우선 한번 분석을 해보죠. NC전입니다, 이것은.
2: 네. 정말 아쉬운 두 경기였습니다.
0: 네. 네,
2: 기아가 8월에 1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월간 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2: 최근 3연승까지 이어오면서 9월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상대가 NC였습니다. 올 시즌 기아가 NC를 상대로 워낙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1차전 패배로 2승 8패가 됐고요.
0: 네.
2: 2차전까지 패하면서 현재 2승 9패가 된 상태입니다.
0: 네.
2: 더 아쉬운 건 두 경기 모두 기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내용입니다.
0: 네네. 1차전은 2대7로 졌고
2: 네네.
0: 2차전은 2대3으로 패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
2: 그렇습니다. 2차전은 선발 시라카와가 정말 잘 던져줬거든요. 6이닝 동안 4피 안타, 5탈 삼진, 2실점을 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기아도 나성범의 홈런으로 먼저 앞서갔고요.
0: 네.
2: 7회에는 상대 수비 실책과 김선빈의 2루타를 연결해서 동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문제는 동점 이후 추가점을 못 만든 것입니다. 7회 무사 2-3루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희생플라이 하나로 끝났습니다. 8회에도 2-4-1-2루 9회에도 2-4-1-2루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못한 게 아니라 기아는 계속 기회를 만들었는데
0: 네.
2: 결정타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9회 말에 믿었던 이리 선수와 손영탁 선수가 등판하는 상황에서
2: 네네.
0: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밀어내기 몰래술 했단 말이에요.
2: 네, 저는 이 장면이
0: 네.
2: 이번 NC전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9회 말 이우성에게 안타, 블레인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기가 시작이 됐고요.
0: 네.
2: 2사 만루까지 몰렸습니다. 여기서 이의리가 김형준에게 투볼을 먼저 내주자 성형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0: 네.
2: 결국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3구 볼이 나오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됐습니다.
0: 네.
2: 야구에서 9회 2사 만루는 투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NC는 한 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9회 초에 2사 1루까지 만들었지만 점수를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0: 네.
2: 결국 같은 한 점 싸움에서 NC가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전과 2차전을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2: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0: 네네.

0: 1차전은 7회가 승부처였고요.
1: 네.
0: 2차전은 9회가 승부처였습니다.
1: 네.
0: 1차전에서 조상우가 볼넷 3개를 내주면서 만루를 만들어 주었고요. 성형탁이 블레인 크림에게 만루홈런을 맞았습니다.
1: 네.
0: 2차전에서는 9회 2사 만루에서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습니다.
1: 네.
0: 결국 두 경기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NC가 한 수 이외의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것.
1: 네.
0: NC가 한 수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크게 밀린 경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승부처에서 한 점 두 점을 더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패한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가 왜 NC에게 약하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말이죠.
0: 예, 예,
1: 길게
0: 예.
1: 말고
0: 네네.
1: 그냥 요점만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실 거죠.
0: 네네네.
1: 네, 그걸 좀 압축해서.
0: 네, 저는
1: 왜냐하면 진 경기 계속 이 얘기하면 네네. 팬들이 별로 좋아하실 거 아닐 것 같아요.
0: 네, 첫 번째는 NC가 기아 타자들보다 투수들을 우리 그 기아 투수들을 공략을 잘했다.
1: 이렇게 이미 분석이 돼 있다.
0: 네네.
1: 그렇군요.
0: 네.
1: 두 번째는
0: 2차전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대 선발 토나가 6이닝을 던졌는데 기아가 5안타를 쳤고 나성범도 홈런이 나왔습니다. 7회 무사 2, 3루까지 만들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2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1: 예. 결정적인 한 방을. 예.
0: 결정타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 그날 NC전 보니까 선수들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호기를 다 갸우뚱갸우뚱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닌데.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집중력 싸움에서 경기 후반에 한두 번의 실수를 NC는 놓치지 않았다는 건데 강팀이 경기할 때는요. 강팀하고 한 개의 볼넷, 한 개의 실책, 한 개의 폭투가 그 경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중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0: 네.
1: NC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장면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만나면 말이죠. 야, 니들 말이야 2위, 3위 하고 있어? 우리한테 이겨봐. 뭐 그런 얘기 하지요. 연습 때.
0: 기아의 야구를 그냥 평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C에서도.
1: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아니까
0: 네.
1: 오래 가면 만나면 뭐 선수 분위기 어때? 네. 뭐 잘 되냐? 뭐 하면서
0: 네.
1: 야 니들은 오늘 우리 이겨야 돼. 그러니 분명히 오할 것 같아요. 자 이제 NC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이 기분 좋은 KT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NC에게 2패 후에 기아는 홈구장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상대 KT를 만납니다. 아마 창원에서 광주로 오면 버스 안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이게 안 좋았겠죠.
1: 그렇죠. 어외 경기 해가지고 네. 뭐 연패하거나 그러면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0: 네, 맞습니다.
1: 버스 안이 조용하니 네. 말이죠. 절간처럼. 너무 잘, 제가 너무 잘 알았을 것을. 자, 그러면, 이제, 애덤 울러의 투구가 상당히 그 1차전에.
0: 네.
1: 탈삼진은 10개나 기록을 했어요.
0: 네, 정말 울러가 잘 던졌습니다. 4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고 5회까지 KT 타자 9명의 모두 삼진을 잡았는 선발 전원 삼진을 기록했고요.
1: 네.
0: 6.2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위가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최근 올로 투구를 보면 선발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 5연전의 투수들은 선발 투수들은 자기 역할 다 했어요.
0: 잘 던졌습니다.
1: 네네. 자, 그러면 0대2로 뒤지고 있던 기아가 8회 말 공격에서 석점을 뽑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는데
0: 네.
1: 여기에 주인공은 또 한준수가 또 한몫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이루타. 네.
0: 8회 카스트로와 김도영이 출루를 하고 네. 김선빈이 12구 끝에 승부 끝에 볼넷을 얻으면서 만루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이후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따라갔고요.
1: 네.
0: 결정적인 순간에 한준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2루타 하나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면서 3대2로 역전을 했습니다.
1: 네.
0: 상대 투수를 끝까지 괴롭히면서 만들어낸 역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대2로 역전을 시켜놓았는데 네네. 자 믿었던 9회 마을에 이일이 선수가 딱 나와가지고 던지는데 왜 이렇게 볼이 뜨는 거예요, 왜? 아니, 투수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투수 출신. 왜 그러는 거예요, 볼이?
0: 저도, 네. 왜 그러지? 지금 일본까지 갔다 와서.
1: 아, 그러니까. 아니, 잘했어요. 네. 그 앞에 몇 경기는.
0: 그래서, 이날도 꼭 이겨야 된다는 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담감이.
1: 그러니까 좀... 선발 투수와. 네네. 텃밭이 선발 투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래부터 쭉 그리고 나오는. 느닷없이 들어가가지고. 네. 지다가 이게 그 만들어 놨으니까 네네. 부담은 잔뜩 오는데. 볼은 찾고. 제가 보면 손목에 스냅으로 볼을, 뭐라 그럴까요. 스냅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냥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0: 좀 투수가 조금 압박을 받다면요. 자기 밸런스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심장 박동도 좀 불규칙해지면서 네. 자기 밸런스를 못 찾게 되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네. 자, 3대 3제 동점에서 9회 말 기아의 공격입니다. 주자가 1-3루 상황. 다음 타자는 김두용 선수였는데 갑자기 KT 드가웃에서 선수 딱 찍고 1루로 보내라고 사인을 왔어요.
0: 네, 그렇죠. 그
1: 김두용 선수 자동 고의사고로 1루로 나가는 네네. 참나 얼마나 지금 홈런 쳐야 되는데 이 선수는
0: 맞습니다. 네. 이번 저번 주 시리즈에 홈런은 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1: 그러니까요.
0: 그 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쉬운 김도영 선수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네.
0: 2사 1-3루에서 타석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동 고의사고가 나왔죠.
1: 네.
0: 네. 그만큼 김도영을 한 방으로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상대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 네.
0: 팬들은 홈런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런 장면들을 통해 김도영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고종국 선수를 대타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런데 아쉽게도 허수인 삼진 아웃으로 끝났는데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연장 10회 말에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나는 고종국 선수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네. 변우혁 선수가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0: 변우혁 선수 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칠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 네. 아 그랬어요?
0: 네. 네. 네. 이날 뭐 주인공은 변우혁이 맞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요.
0: 10회 말 박정우와 정현창이 출루를 했는데
1: 네.
0: 김모령이 희생 펀터로 주자를 진루를 시켰고요.
1: 네.
0: 그리고 한준수를 자동 고의 사고로 보내면서 1사 만루가 됐죠.
1: 한준수도 고의 사고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0: 네. 네. 그때 변우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1: 네. 네.
0: 초구 포크볼이 가운데로 들어오자
1: 네.
0: 그대로 받아쳤고 비록 홈런은 아니었지만 아주 큰 타구였죠.
1: 네.
0: 큰 희생 플라이가 됐습니다.
1: 그렇죠.
0: 8월 26일 이후에 네. 첫 타석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변우혁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상당히 그 원래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네네. 않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0: 네네,
1: 그게 그렇죠.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1차전 연장전에서 승리한 기아는 2차전 경기에서도 KT를 6-3으로 아주 시원스럽게 이깁니다.
0: 네네. 이날 경기는 고참 선수들이 참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양현종 선수를 위하여?
0: 네네. 양현종 선수도 뭐 잘했지만
1: 네.
0: 5이닝 3실점으로 잘 버텨줬고 네. 타선이 답답한 상황에서 김선빈. 김선빈 선수가 3루타가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1: 네.
0: 여기에 하주석 선수의 결정적인 수비와 전상현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나성범의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양현종 선수가 좀 맥주값을 많이 내셔야 되겠네. 그 동료들한테.
0: 네. 정말
1: 10승한다는 게
0: 그렇죠.
1: 어려운 거예요.
0: 10승이죠.
1: 아, 그럼요.
0: 그 나이에.
1: 그러니까. 아니, 그 나이가 아니더라도 네. 대단한 것은 네. 새내기들 소위 말해서 잘 던지는 150km씩 던지는 선수들도 10승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2년 만에 10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이제 동료들한테 김선빈 선수가 술 마시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야, 뭐, 형, 뭐, 밥 좀 사라, 뭐,
0: 사야죠.
1: 당연히 사야 돼. 빡뿌려야 돼요, 양현종 선수. 그래야 이런 좋은 그런 네. 내공들이 나옵니다. 자, 기아의 왕 투수인 양현종 선수가 2년 만에 10승, 네. 196승 했단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곧, 이렇게 되면 올해 200승 욕심 내고
0: 그러니까요.
1: 네,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
0: 네.
1: 열몇 경기 정도 남았으면
0: 스무 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1: 잘하면 뭐, 로테이션 돌아오겠는데 네다섯 번은
0: 네, 200승 하면 뭐뭐
1: 이거 저 연봉도
0: 어마어마하죠.
1: 또 연봉 내년에 은퇴 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내 명령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0: 지난해 7승에 그쳤는데 올해는 10승. 네. 38세 나이에 참 의미 있는 1승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기의 흐름을 바꾼 장면은 김선빈의 3루타였다.
0: 네, 맞습니다. 네. 3대 3 동점 상황에서 나온 3루타가 사실상 경기 흐름을 바꿔놨거든요. 네. 최근 장타가 많지 않았던 김선빈이 우중간을 가르는 장타를 만들어냈고 이어 카스트로의 땅볼까지 나오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후반기 김선빈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1: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2차전 경기의 그 최고의 수비 장면. 아주 돈을 주고도 못 보는 장면. 야, 그걸 이제 주인공인 하주석 유격수가 이제 상대가 친 타구를 말이죠. 최원준 선수가 친 거죠?
0: 네네.
1: 네, KT의 최원준 선수 친 거. 네.
0: 이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날카로운 네. 타구를 잡은 뒤에 2루 주자까지 잡아내면서 네. 순식간에 병살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약 그 타구가 빠졌다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주석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원아웃을 주자 만루 상황에서 최은준 선수가 친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갔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네네. 넥스트 플레이 그다음 플레이로 2루 베이스를 다이빙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2루 주자가 많이 나갔다가 컴백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그냥 다이빙 베이스를 먼저 치는 바람에 더블 아웃이 되면서 공수교대가 됐단 말이에요.
0: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1: 한화에서 잘 왔네. 근데 한화 팀들은 야 이게 뭐야 얘는 한화에서 못 하더니 기아가 좀 나르네. 아주 뭐 1등 공신입니다. 자 전상훈 선수가 또 상당히 인상적인 세이브를 또 기록했어요. 네,
0: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투구였습니다. 8회 1사 만루에서 갑자기 등판을 했는데 공 5개로 이기를 정리를 했고요. 네. 9회에도 올라와서 KT 중심 타선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1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올 시즌 첫 세이브까지 기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현종의 10승을 지켜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차전 넘어가죠. 네. 3차전. KT를 상대로 3차전까지 이기리랴. KT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8대 3으로 이겼어요.
0: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입승을 그러니까. 네. 이뤄냈죠. 네. 네. 어제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였다.
1: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0: 네. 무엇보다 3연승의 결과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런데 어제 경기를 이야기해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었죠. 네. 바로 김도영 선수입니다. 그럼요. 어제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기록하면 KBO 역대 최연소 한 시즌 4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새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제 김도영 선수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네. 결과적으로 40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록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홈런을 노리지 않고 팀 승리를 위한 타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능그렁이에요. 네. 아, 자기를
0: 저는 크게 스윙할 것 같았는데.
1: 그러니까 오늘 경기 아니면은 기록을 못 깼단 말이야. 45 홈런을 본인이 기록을 깰 수 있는데 네, 최저 연 나이로. 근데 그 단타로 딱딱 끊어서 치면서.
0: 되게 겸손한 친구고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 같아요.
1: 어제 말고 그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스윙이 컸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는 달라졌어요. 네. 아, 아니다. 내가 이거 40 홈런에 연연하지 말자. 그거 버리면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그렇죠. 홈런 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번 주는 무조건 나오고요.
1: 네. 네. 네. 우리 좀, 한번 걸어보죠. 예,
0: 저는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게. 아, 이 40 홈런을 못 친 게. 주중 시리즈에 주말 포함해서 그 한 주간 홈런을 안 친 경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4타수 4안타 친 것은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네. 이제 또 여기서 자동 고의 사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정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죠. 네. 네. 김도영 선수가 자동 고의 사구로 출루를 했는데 네. 이 장면이 오늘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KT가 김도영으로 승부하려고 했죠. 네. 네. 그런데 폭투가 나오면서 1루 주자가 2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1루가 비워졌죠.
1: 네.
0: 네. 비워지면서 김대웅 선수는 이미 앞선 타석에서 3안타를 기록을 했었고
1: 네.
0: 결국 KT 입장에서는 굳이 김대웅과 승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3볼이 되자 자동 고의 사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보면 김대웅이 또 볼넷을 얻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상대팀이 김도영의 승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뭐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스포츠 전북 시간에 한 시간 내내 언제 한번 김도영 선수만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죠. 끝이 없을 것 같아. 워낙 화제.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이런 선수 드물어요.
0: 네, 맞습니다.
1: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제 김대웅 선수는 사실 질문사항이 또 있거든요.
0: 네네.
1: 이제 그만하죠.
0: 네네.
1: 또 너무 잘했다고 보면은 이번 내일부터 펼쳐지는 삼성 경기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 카스트로
0: 네.
1: 또 카스트로가 4타수 한타를 쳤어요.
0: 그러니까요.
1: 아, 또 있어서는 또 아, 대단해요. 소리 없는 사나이예요.
0: 지난주 시리즈에서 그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이날 경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을 피하면서 카스트로가 해결을 했거든요.
1: 네.
0: 1회 선취 적시타가 나왔고요.
1: 네.
0: 3회에는 적시 2루타. 그리고 6회에는 김도영을 자동 고의사구로 내보낸 다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 네.
0: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1: 네.
0: 상대가 김도영을 걸렀는데 바로 다음 타자가 해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8회에도 카스트로가 다시 2루타를 또 기록을 합니다. 결국 4타수 4안타 6타점. 어제는 김도영의 45홈런 불발보다 어쩌면 카스트로의 부활이 기아의 반가운 소식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1: 또 내일 투수도 10승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1분은 뭐냐 내일부터 펼쳐질 얘기 네네. 좀 예상하죠. 삼성하고
0: 화요일에는 대구에서 대구로 이동해서 삼성과 15차를
1: 내일이에요.
0: 네. 네. 네. 네. 내일 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광주에서 NC와 또 2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특히 NC전에는 올 시즌 기아가 상당히 고전했던 상대인 만큼에
1: 그렇죠.
0: 만큼 이번 광주 2연전에서는 분위기를
1: 무조건
0: 바꿔놓을 수.
1: 무조건
0: 바꿔놔야 됩니다.
1: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0: 네.
1: 무조건 뭔 노래도 있던데.
0: 기대해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금요일에는 광주에서 SSG를 또 만납니다.
1: 현재
0: SSG와 상대 전적이 9승 1무 3패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요.
1: 네.
0: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토요일에는 수원으로 이동해서 KT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에
1: 네.
0: 일요일에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서 하나와 16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결국 다음 주는 삼성 NC, SSG, KT 하나까지 만나는 6연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선발 투수들이 안정돼 있으니까
0: 네네.
1: 삼성전은 9승 5패로 팀 간에서 앞서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기아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NC가 이제 2연전
0: 네네.
1: 홈에서 붙잖아요.
0: 네네.
1: 이번에는 아이칸 삼성, NC 팬들은 들어서 기분 나쁘지 못지만 때려잡읍시다.
0: 이번 우리요. 주가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좀 아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게 우리 김병철 감독님이 원고를 이 질문상하고 답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18페이지를 준비를 했어요.
0: 그런데,
1: 그런데 오늘 방송은 한 13페이지로 압축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또 압축하는데 또 네. 도사니까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저도 질문도 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어제 오늘 새벽 2시 반에 잤어요.
0: 아.
1: 이거 준비하고 또 프로축구가 있잖아요. 프로축구.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이거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수준이 높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경구 교수님도 고생이 네. 많으셔요.
0: 스포츠 전북이
1: 네.
0: 스포츠 전라북도 스포츠에 아니 또 프로야구에 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정 교수도요. 10시부터 수업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생방 연결이 네. 아니라 9시 반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녹음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저 본부장님이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0: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지만.
1: 아니 요즘 올해 들어서 특히 우리 최승은 본부장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전북 때문에 그러나.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좋은 소식 갖고 만나죠. 자 날씨가 더웠다가 어제 새벽은 무슨 늦가을의 날씨처럼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야만이 다음 주에 전북연대 2승 그다음에 기아타이거즈의 뭐 한 4승을 기대하는 스포츠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이미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너튜브를 보다가 동백꽃 필 무렵에 오정서 배우가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 소감하는 걸 봤는데요. 몇 번이나 그 수상 소감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 수상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 베이칸도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부분은요. 2020년이죠.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오정세가 수상 소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위에서 쭉 읽어드렸던 게 실제로 수상 소감 전문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린 거고요. 요약하자면 작품 성과의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100편 정도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들이 모두 똑같은 마음과 노력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요. 어떤 작품은 실패하는 등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작품 전체적으로도 흥행과 좀 잘 안 될 때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작품은 잘 됐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의 뭔가의 아쉬움이나 아니면 뜻밖의 잘됨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는 성공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며 실패 또한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역시 본인, 오정세 배우는 본인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작품이 잘된건 아니다. 늘 똑같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선, 진심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열심히 사는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한 위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늘 공평한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정세 배우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묵묵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세 배우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꿋꿋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요. 이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동백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모든 이들에게도 각자의 동백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응원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너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마음에 들어와서 SNS에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장도 해놨고요. 그리고 제 폰에도 역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여러 번 봤었고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보고 있어서 책갈피의 가족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이미 당시에 생방송으로 이 소감을 들으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후에 SNS에 많이 링크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서야 만났지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저처럼 아직 못 봤다가 이제서야 만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생각 누구나 가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제 주위를 봐도요. 정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티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티가 나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티내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게 1년, 5년, 10년, 정말 20년, 뭐 30년 이렇게 본인의 역할, 만약에 그분이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많은 상황인데 그분이 묵묵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알아주지 않아서 버텨가고 있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되고 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을 요령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터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죠.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애쓰는 분들을 보면 뭔가 옆에서 보면 응원도 해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런 진정성이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좀 그분에게 위로나 아니면 위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고 위로를 넘어서서 그분이 애쓴 만큼의 대가를 그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회겠죠.
어떻게 마음처럼 다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진심은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분명히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내용 여러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동백꽃 필 무렵 오정세 배우의 수상 소감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은요, 두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풍의 가을 어쿠스틱 인디 음악을 들으려고 합니다. 너튜브, 요즘 너튜브 이야기 많이 하네요. 너튜브를 보다가 뮤직 리프레쉬라는 너튜브에서 가을과 관련된 노래들을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노래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Golden Hour Again,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Autumn on the Radio입니다.

골든 아워 어게인 어텀 온 더 라디오 함께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3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2회의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내용은요. 새로워진 시그널 뮤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책갈피 방송 1회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처음에 첫 인사, 로고송 다음에 나오는 음악이요. 첫 인사, 보통 오프닝 멘트라고 하죠. 그때 나오는 시그널 뮤직을 계속 같은 걸 썼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바꿨어요. 잠시 조금 전에 들었던 시그널 음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튼 거네요. 그런 시그널 뮤직, 새로운 시그널 뮤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너튜브를 흘려듣다가 우연히 만난 곡이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시그널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처음 듣게 된 노래가 차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존의 익숙함과 친숙함이 주는 편안함, 그 소중함을 잘 알면서도요. 어느 순간 그 익숙함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덕분에요. 새로운 변화, 기분 전환도 된 것 같아요.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요. 늘 시키던 메뉴, 늘 다니던 길, 늘 듣던 플레이리스트, 이미 정해놓은 내 생각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일상에는 이렇게 편안함,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굳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가끔은 익숙함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또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일상에서 어떠한 부분은 가끔은 새로운 부분으로 익숙함의 자리에서 살짝만 벗어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익숙함만 추구하면서 익숙함만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움을 만나지 않았으면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나이가 좋아했던 뭔가를 만나서 또 익숙해질 기회도 인연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런드런 나눈 시간이었어요. 그럼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의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그널 뮤직이 묵직하게 울림이 있네요. 요새 드는 생각 한 줄 써볼까요? 손오공처럼요. 머리카락 한 올 뽑아 분신술로 또 하나의 나를 두 개 정도 만들면 좋겠다는 황당한 생각과 주문을 합니다. 저는 화려한 백조입니다. 백조? 하고 물음표 해주셨어요. 직장 생활에서의 벗어난 자유. 그런데 노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요즘에 느낍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손오공 보면 분신술 나오죠.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하고 불죠. 손오공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머털도사도 있네요. 우리나라 대표 도사, 머털도사, 네, 악동이, 네. 머털도사도 머리카락 뽑으면 본인의 분신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동물로 변하기도 하고 바위로 사물로 변하기도 하고 했죠. 그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머털도사 보면서 손오공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머털도사는 뭐 그러한 마술, 요술 그런 것들이 부러웠던 기억입니다. 화려한 백조입니다. 라고 물음표와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제 주위에서 직장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 본인이 스스로 백조, 백수라고 하시는 분들 치고는 제가 게으른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백조라고 하시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그게 오랫동안 직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니고 싶었던 여행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새롭게 배우거나 물론 잠시 게으름을 피는 기간도 있겠죠. 만끽해야죠. 그런 건 게으름을 핀다기보다는 게으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삶의 여유와 또 에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또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겠죠. 즐기면서요.
그리고 은하수님의 이전의 글을 보면요. 텃밭 이야기 자주 해주셨잖아요. 텃밭 게으르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꾸고 싶은 작물들은 잘 안 자라는데 한 뭐 일주일도 아니죠. 비가 오고 나면 하루 이틀 만에 잡초는 왜 그렇게 무성하게 많이 자라는지 저도 예전에 공동 텃밭 한번 해봤는데 한 일주일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에 잡초씨를 뿌렸던가 할 정도예요. 네, 그런 걸 가꾸시는 거 보면 분명히 게으르신 건 아니라 생각을 들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텃밭을 가꾸면서 즐기시면서 그럴 거예요. 행복해 하시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노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텃밭을 가꾸는 그 노동이 나에게는 즐거움이다 때문에 백조이고 나는 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직장 생활에서의 벗어난 자유가 그리고 노는 게 신나는 줄 요즘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텃밭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리고 내가 심었던 모종이나 씨앗이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일이긴 한데 네.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에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시는데 막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한 2년, 3년 뵙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십니다. 놀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가 사람마다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2년, 3년 지나면 꼭 무엇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고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재취업이라던가 파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손오공. 네, 전오치도 그렇죠. 전오치는 머리카락을 뽑는 건 아닌데 부적을 날리면서 분신술을 하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신술을 하면 좋겠다. 저도 여러 가지 출장 한 번씩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데 특히 해마다 지금부터 이제 엄청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일 거의 이제 매일 교육과 관련된 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우선 SNS 댓글에 홍길동 같다, 전우치 같다 막 이런 말씀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보통 어떤 때는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좀 아끼는 분들 그리고 그런 지인분들 제가 좋아하는 분들과 시간을 함께 갖고 싶다.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가족들인 거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바람 부는 가을빛에 뭐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다.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렇다고 또 그러면 그런 시간 가져라. 누가 못 가지게 하냐. 그런데 그러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멘트처럼 열심히 꿋꿋이 우리 모두 다 네, 즐기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뭐 미련이 없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아서 바꾼 건 아니고 지금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예전 시그널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뭔가 150회, 200회 같은 몇몇 주년에는 예전 시그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야기 나눌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긴 소매, 그리고 저는 니트라고 하나요? 근데 정말 막 겨울에 입는 두꺼운 니트 말고 그물망처럼 좀 시원한, 그런데 여름에 입기에는 좀 애매하게 더운 그런 가을에 가까운 니트 입으신 분들도 보고요. 긴 소매도 이제 한 분씩 보이더라고요. 낮에 더울 때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가 겨울에는 소매를 내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셔츠 외에 저녁에는 간단한 그런 겉옷도 입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질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아, 선선하다.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린다 하다 보면 정말 추워서 꽁꽁 옷을 싸매게 될 시간이 올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7부 셔츠를 입었고요. 저 7부 셔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부 셔츠가 점점 길어져서 7부가 아닌 긴 소매가 될 때, 가을도 점점 길어지고 다가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순간이네요. 기분 전환이요. 요새 기운이 축 가라앉고 힘도 없고 히읗. 더위 타시려니 하고 있네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아무래도 기운도 빠지고. 그리고 일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확실히 일을 저도 할때 뭔가 시원한 사무공간에 있거나 카페에 가서 카페는 정말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물론 기후위기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그런데 가면 일이 잘 되기는 해요. 더우면 뭔가 생각도 잘안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의 속도도 더디더라고요. 이제 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말인가요? 앞에 은하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 가을 여행하기 좋은, 놀러 가기도 좋은 계절인데 일하기 좋은 계절이 먼저 제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습니다. 네, 일하기 좋은 만큼 쉬기도 좋겠죠. 에어컨을 올해처럼 많이 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올해가 덥기도 했지만 너무 덥다는 말보다는 작년도 너무 더웠죠. 언젠가부터 너무 더워졌죠. 그래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거의 안 틀고 선풍기를 틀거나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매일매일 에어컨을 틀거나 그런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녁에 보면 낮에는 당연히 밖에가 덥지만요. 밤에 보면 바람도 불어오고 할때 오히려 밖에가 더 시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트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전부터는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밤에 잘 때도 자다가 추운 바람에 오늘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 오늘 밤 사이에 그리고 그제도 이틀 연속 자다가 추워서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 이 이야기를 할때 목이 잠기네요. 목 감기 요즘에 제가 걸린 건 아니고요. 목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기존의 것이 주는 익숙함. 저는 플레이리스트가 그래요. 항상 듣는 노래만 들음. 히읗 히읗. 책갈피 방송에서 다양한 노래 들어서 좋아요. 아, 책갈피에서 처음 듣는 노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도 있답니다. 하트 하트 하트 남겨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래 좋아하신 분들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이 있죠. 스마트폰에 또 이런 음악 서비스를 하는 것 중에 요즘은 친절하게 좀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뭐 테마별로, 계절별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르별로, 아니면 연대별로 하기도 하죠. 이 글보다가 제가 생각나는 건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예전에 CD로 한참 음악을 들었던 시절에 CD를 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불법이죠. 지금처럼 저작권이 좀 뭔가 강조되지 않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았고 주변에서 그럴 때 저 역시 좋아하는 노래를 컴퓨터에서 쭉 다운받아서 CD에 넣고 CD를 굽는다라고 하죠. CD에 써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좀 더 앞으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테이프 시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님들의 공테이프를 그때는 테이프 가게도 많았어요. 요즘은 테이프 가게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서점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공테이프에 좋아하는 곡목을 아마 한 A면 6곡, B면 들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알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A면 한 6곡, B면 한 6곡 해서 좋아하는 노래를 쭉 적어서 그 테이프를 판매하는 음악사의 가게에 갖다 드리면 사장님이 사장님에 따라서 정말 예쁘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손글씨로 다 그렇게 가수와 곡명을 써주시는 분도 있고 프린트를 해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 공테이프에 내가 원하는 노래를 가득 담아서 주시죠. 그러면 뭔가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가지고 오면서 미니카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미니카스트로 들으면서 오고요. 집에서 그 공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취향이 음악적인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공테이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만든 건 아니죠 내가 선정해서 테이프에 담은 거야 라고 하면서 돌려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듣는 방법이 바뀌어질까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뭐 음악을 듣는 방법 플레이리스트는 아니지만 바뀐 게 있다면 이제는 AI 음악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가사의 그런 리듬의 노래들도 많이 만드시죠.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번에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Somewhere Between Summer and Fall 함께 듣고 올게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죠. 뮤직 리플레이시 가을 어쿠스틱 인디 중에서 Somewhere Between Summer and Fall 듣고 오셨습니다. 딱 지금이네요. 여름과 가을 사이. 이어서 책갈피에 올려주신 사연 지훈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히읗 히읗. 늦은 밤에 야식을 점점 참기 힘들어지고 밤마다 새참거리를 찾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요. 정신 차릴 땐 이미 야식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히읗 히읗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천구만미의 계절이네요. 아, 이 단어 오랜만에 써보네요. 잊고 있었는데, 네. 작년 가을에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늦은 밤에 야식을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더우면 사실은 야식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하니까, 점점 밤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야식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는 야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군것질도 어렸을 때부터, 물론 어리니까 과자를 좋아하긴 했지만, 군것질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지금도 군것질을 하거나, 밤에 왜 막 새참이 생각나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녁을 못 먹고, 늦은 저녁에 10시 넘어서 음식을 주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러네요. 저도 근래에 들어서, 1년을 평균적으로 보면, 요 근래 야식을 조금씩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시죠?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입니다. 네, 이어서 종무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정말 어제 저녁은 가을이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잤습니다. 무더위가 끝도 없을 것 같더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있네요. 멋진 가을 되세요. 변화한 시그널 음악도 멋지고 좋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와 비슷하시네요. 저도 앞서 말씀드릴 때 에어컨을 한 이틀 전부터 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인위적인 에어컨 바람이나 온도보다는 창을 열어놓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파트 15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문을 양쪽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도 가을 바람도 불고 귀뚜라미 소리도 언뜻 언뜻 들리곤 해요. 15층이지만 그 1층에 있는 그 아파트 공원 같은 곳에 요즘 귀뚜라미가 많다 보니까 자려고 누우면 그 소리가 실려서 바람에 타고 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늦은 휴가라고 할까요? 3박 4일 일정으로 동해안을 따라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기도 했지만 맑은 날도 있어서 편안하게 바람 쐬고 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흐르는 구름도 인생 같습니다. 히읗히읗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늘을 흐르는 구름도 인생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바람결 따라, 세월도 따라, 내 마음도 두둥실 따라. 네, 소망드림님. 네, 두둥실 떠가는 그리고 맑고 청아해지는 가을 하늘처럼요. 소망드림님이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묵묵하게 하고 있는 일들 더 잘 되시고 더 즐겁게 많은 일들이 생기시고 그만큼의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과실처럼 흠뻑 오는 그런 계절 되시길 기대할게요.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새로 나온 노래는 웬만하면 다 들어봐요. 새로움에 민감한 트렌디한 푸하하 새로 나온 노래를 듣다가 마음에 드는 건 플레이리스트로 쏙. 저는 연대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해 듣고 있습니다. 한동안 뜨거운 여름 플레이리스트, 여름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리스트였는데요. 이제 가을가을한 노래를 만날 때가 되었네요. 하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에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을 노래 근간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책갈피 방송에서 선곡한 노래들도 전부 다 이제 가을스러운 그런 어쿠스틱 기타의 인디스러운 뭔가 가을은 또 이러한 너무 잘 알려진 노래들보다는 여름에는 빠르면서도 뭔가 유행하는 팝 내지는 가요가 더 찾게 되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뭔가 잔잔하면서도 약간의 리듬이 있는 발라드스러운 뭐 R&B스러운 그런 가사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가을이더라고요.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풀벌레의 울음이 걸음을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재촉합니다.
변함없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항상 새로움을 맞이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덥다 덥다 해도 세월이 시간이 가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나 싶으면 곧 추워지면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올 연말을 떠올려보면 되돌아볼 그 시기에 딱 중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앞으로 되돌아볼 시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게요. 이어서 싱클라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를 듣다가 예상치 못하게 시그널 뮤직이 바뀌어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쯤 시그널 뮤직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음식 성향이 다른 우리 집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큰 딸이 독립해서 살다가 집에 오는 날, 외식을 하려면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본인 입맛에 검증된 곳만 가려고 하고 저는 새로운 맛집을 검색해서 안 가봤던 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식당의 후기와 별점만 보고 새로운 식당으로 갔다가 가족들의 비난을 받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돈 내고 이렇게 실망해도 되는 거야? 하고 비난을 받다 보니 지금은 논쟁을 피하고 남편 입맛에 맞는 맛집으로 가곤 합니다. 솥밥이 있는 동태찌개집, 고등어 구이를 잘하는 집, 초밥집, 중식당, 뷔페집. 맛이 없지는 않지만 아무리 맛있는 집도 계속 가면 식상한 것 같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의 생일이 아닌 다른 이벤트가 있는 날은 딸들에게 제가 가고 싶은 메뉴를 미리 말해둬서요.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여 메뉴와 식당을 바꿔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평소 색다른 메뉴와 맛집 정보를 모아놨다가 활용하는 거죠. 사실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요. 살아가면서 내 식구의 의견을 모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히읗 히읗. 이칸도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현명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자녀분들이, 따님들이 뭔가 대가성 요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오늘 먹고 싶어하는 음악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용돈. 이런 말씀을 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입맛이 다르면 물론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면 지난주 우리 이야기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시그널도 계속 같은 시그널. 그와 관련돼서 싱클라라님도 마치 시그널을 계속 익숙한 것만 들으면 새로운 음악을 못 만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음식들을 먹지만 나와 취향이 다른 입맛이 다른 사람과 가끔 한 번씩 먹어봤다가 아니면 나 혼자 식당에 가더라도 늘 시키는 게 아닌 다른 곳을 한번 먹어봤다가 생각보다 맛있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음식을 가리진 않아요. 다 잘 먹습니다. 양파, 마늘, 대파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갈비탕집이나 우종탕집 가면 파를 대파를 송송 조금 썰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붓고 너무 부족해서 한 가득 또 달라고 하거나 셀프 코너에 가서 그래서 저랑 같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팥국에 고기가 좀 들어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해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점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뭔가 굽는 음식은 별로인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맛있게 잘 먹는데 고기 굽는 것들보다는 해물류를 참 좋아합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이거다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소 계속 생각해오던 부분이어서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것도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라디오 책갈피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리지곤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그널 뮤직이 일상에 함께하게 되겠네요. 웃는 이모티콘.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듣던 그때 저는 몇 주 동안 먹고 싶었는데 참았던 호박 부침개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순간적으로 잘게 썰은 감자 큐브 얼린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며 반죽에 넣고 함께 부쳤거든요. 그랬더니 호박 감자 큐브 부침개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전을 부칠 때요. 가장자리 바삭바삭한 부분을 좋아해서요. 이번엔 그 가장자리를 많이 만들려고요. 프라이팬 가득 한 판이 아닌 직경 5cm 정도로 동글동글 작게 여러 개로 부쳤는데요. 달큰한 호박과 감자, 양파가 바삭바삭하게 어우러진 맛과 식감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면서 이제 가을가을 시원한 바람에 창문을 열고 있으니 풀벌레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 가을이 얼마 안 되겠지 하며 하루하루 더욱 즐기고 있어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일상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매일 되시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도 남겨주셨어요. 호박 감자 큐브 부침개 글로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마치 예전에 요리책 보는 것처럼 이게 또 얼마 만에 요리책입니까? 요즘은 AI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너튜브 영상으로 직접 보는데 요리책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뭔가 이렇게 엄마들이 주부님들이 봐서 많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요리책 칼라도 돼 있는 지금 생각하면 어색한 표정의 그 요리사 모습이 가끔 등장하면서 그 사진을 양념이라든지 찍어놓은 요리 완성품에 그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컨셉의 뭔가 너튜브 방송도 재밌겠네요. 만약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한다면요. 말씀처럼 시그널 뮤직 책갈피의 SM이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도 이제 곧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흥얼거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에 지금 적어주신 글들처럼 그리고 책갈피에서 나눠가는 이야기들도 나도 모르게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생각나는 흥얼거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게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너튜브를 보다가 오정세 배우가 백상예술 대상에서 수상 소감하는 걸 그와 관련된 내용 전문을 한번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정세 배우가 그랬죠. 꿋꿋하게 열심히 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라디오 책갈피 여러분들의 동백꽃도 역시 활짝 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두 곡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하나 사연 중간에 들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연 다 소개하는 시간이 부족할까봐 뒤로 밀어뒀습니다. 너튜브 플레이리스트 뮤직 리프레시의 가을 어쿠스틱 인디 시리즈로 소개한 음악이었고요. 어텀 드라이브 그리고 슬로우 다운 어텀 이어서 함께 들을게요. 이제 한 주 한 주 뵐 때마다 가을이 쑥쑥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 좀 더 가을가을스러워진 시간에 함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신선한 바람이 좋은 가을입니다. 가리라고 우겨봐야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싸이 나팔 바지로 9월 7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한 기분이 들죠. 창문을 이제는 닫아놓고 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은 커버를 기다리고 있고요. 싸이의 나팔 바지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팔 바지를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밑에가 이제 밑단이 쫙 퍼져가지고 나팔처럼 보인다 해서 나팔 바지인데 저는 이렇게 나팔 바지를 보면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니까 실내보다는 뭐 공원길이라든지 이런 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더 어울리는 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절에 많이 좀 걸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워낙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그리고 이혜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기차와 소나무 이규석, 포플러 나무 아래 이예린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잡는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몸으로 직접 받는 바람. 근데 에어컨 바람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하고 그 미묘한 차이, 인위적과 자연적인 차이. 그게 뭐 지금 뭐 가전제품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표방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연적인 느낌을 내겠다. 근데 밖에 나가면 그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 촉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감 중에 보면 시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많은 감각이 있다고 하죠. 촉각의 중요성이 글을 쓸 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일단 손을 가지고 글을 쓰는 행위, 아 이게 기억에 남는 거에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할 때도 그것을 필기를 할 때와 그냥 사진으로 담고 녹음을 해서 공부를 할 때 향상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복습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했던 이유가 그걸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도 해보고 필기한 것은 그건 기억이 그대로 남는데 우리가 강의를 녹화하고 다시 듣고 반복적으로 아무리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냥 노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겠죠. 여유를 갖는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정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감각도 정리해보고 느낌도 정리해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청각으로 마는 것 말고도 시각적으로 느낀 거 청각으로 느끼는 거 말고도 손으로 느껴보고 그래서 그곳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에코브리지, 최복회죠? 부산에 가면. 그리고 정태춘, 박은옥입니다.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에코브리지 최백고가 함께한 부산에 가면 김태춘, 정태춘, 박은옥 다시 저 차를 기다리며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제가 길을 걷는다는 느낌을 말씀했을 때 요즘에 가장 부족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게 그전에는 참 생각도 정리할 수도 있고 그 기다리는 과정도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거고 뭐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순간을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너 기다려? 절대 못 기다리게 만들 거야.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죠. 그리고 신호등에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 사이에도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게 원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디즈니에서 이걸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랜드 있죠. 디즈니랜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보면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 짜증나지 않게 그 순간순간에 모든 걸막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막뭐 쇼도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다린 순간이 없이 패스트트랙이라 해가지고 먼저 갈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기다림 자체를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보면 파는 거죠. 너의 기다림을 내가 돈으로 사겠어.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노래가 몇주 이상 안 나오면 방송사고를 하는데 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래를 전초합니다. 어쩌다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공동체 라디오에 참가하시고 싶은 분은요, 저희 홈페이지나 보시면은 저희 소정의 교육 시 죄송합니다. 이걸 외웠었는데 또 이제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양식을 보시고 참석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지금 하반기에 모집하니까요. DJ를 하고 싶으신 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PD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공동체 라디오를 같이 꾸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공동체 라디오 가 지금 9월달 가을 개편하면서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다른 프로그램도 생기고요. 아, 잠시 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0: 네, 바이걸, 내 이름은 여자, 듣고 왔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되면 기분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고, 아, 뭐, 약간의 짜증. 그리고 약간의 또 기대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한주 시작이니까 이번 주는 잘해야지. 아, 그 기대감은, 우리 이런 다짐을 하죠. 아, 조성모 다짐, 구피, 게임의 법칙.
1: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Now that I let it all go.

조성모 타짐 구피 게임의 법칙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계속 더좀 듣고 올까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비주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소호대입니다.

네, 비즈 누구보다 널 사랑해 소호대 돌이킬 수 없는 사랑 두곡 듣고 왔습니다. 한곡더 듣까요? 나쁜 사람 줄리엘입니다.

네, 주니의 나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아, 월요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저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월 저희가 첫 월요일이더라고요. 아, 9월 7일,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월요일하고 수요일, 네,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뭐, 방송 두번 하면 일주일 가니까요. 그때 보면은, 성구성하다 보면은 한 달이 가 있더라고요. 아, 시간은 상대적으로 흔다고 하지만, 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예.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같은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주말에 쉬었다가 월요일 나가면 힘들고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날 때쯤 되면 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래도 놀랍고 기쁜 건 5일 뒤면 주말이라는 거죠. 아, 참다가 보면 가는 거죠. 수요일 날 방송할 때도 항상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애매한 시간이다. 예. 기뻐야 할 주의 시간인지 슬퍼야 할 시간인지. 예,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 혹시 너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당신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시는지 궁금도 합니다. 저희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예,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오늘 놀자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신청곡과 사연, 맞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고요. 그 중에 두 분을 선정하여 저희 가족입니다. 나루 역사문화연구소의 강용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서적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석이 아니네 참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적이 역사 관련된 서적이에요. 일반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근하기 좀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쉽고, 그 책을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책 자체는 쉽고 재밌게 돼 있는 책을 또 골라주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자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으로 이래저래 우리는 재밌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용기 버전입니다. 아모르 파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여행 가는 날 아침에는 집안 풍경부터 달라집니다. 분명 어젯밤 짐을 다 쌌는데 출발 직전이 되면 칫솔이 안 보이고, 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먹지도 않을 김치 한 통을 가방에 넣죠. 누군가는 현관 앞에서 이제 정말 가자를 세 번쯤 외치고, 또 누군가는 신발까지 신어놓고 화장실 다시 들어가는. 저도 여행을 앞두면 들뜨기보다 먼저 부산스러워집니다.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연락 온 데가 있는지 없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잠갔나? 전원은 내렸나? 불은 껐나? 그러다 비행기 공항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여권! 이러는 때가 있죠. 가방이 잘 있는데 자꾸 만져보고 조그막조그막 가슴이 조물락조물락. 조금 책자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되는 순간이 그때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웃으신 분들도 아, 나도 그때 그랬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가족여행은 쉬러 가는 일이면서 출발하기 전까지 꽤 고된 노동이라는 걸요. 네, 오늘 만나는 미영이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꽈배기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으던 사람이 난생 처음 하와이 여행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 기뻐하기도 전에 계산부터 합니다. 여행 가서 쓸 돈은 얼마나 들지? 아, 먹을 걸 뭘 챙겨야 할지. 남편과 딸은 또 어떻게 건사를 해야 될지. 그렇게 겨우 비행기에 올랐는데 말입니다. 하와이에 도착하기도 전 비행기가 납치되죠. 이쯤 되면 여행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솜씨를 꺼내 보일 때가 된 걸까요? 6년 만에 오케이 마담 2가 개봉되었습니다. 개봉했죠. 그래서 오늘은 크루즈에 오르기 전에 첫 번째 영화의 하와이행 비행기부터 다시 타보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영화인 듯 사람 이야기이고 사람인 듯 어느새 내 이야기가 되는 시간. 너의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 현희의 너형나드. 안녕하세요. 진행자 현희입니다. 오늘 첫 곡은 하와이도 비행기도 아닌 미영의 하루가 시작되는 동네부터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 골목의 아침처럼 익숙하면서도 가만히 듣다 보면 어디론가 나아가고 싶어지는 노래 김현철의 동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현철의 동네 듣고 왔습니다. 음악이 잔잔한데 동네에 정말 그 조그만한 담소 나누듯이 이렇게 둘러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지나던 골목도 노래 안에서는 한 장의 풍경이 되듯이 김현철의 동네 잔잔하게 듣고 왔습니다. 미영의 출발 지도. 세련된 공항 라운지가 아닌 기름 냄새 고소한 시장통이었던 거죠. 이철화 감독의 오케이 마담은 2020년 8월 12일 개봉한 100분짜리 액션 코미디 영화였어요. 엄정화가 꽈배기집 사장 미영 역할을 했고, 박성우 남자 배우가 컴퓨터 수리 기사이자 미영밖에 모르는 남편 석한 연기를 했죠. 그 외의 배우들,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배우들, 오케이 마담 1에 출연을 했었죠. 영화는 대단한 작전이나 비밀 여행으로 뭐 시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삭한 꽈배기. 꽈배기 좋아하는데. 꽈배기가 팔리는 속도, 손님이 내미는 돈, 생활비를 아끼는 부부의 대화. 에서 출발이 되고, 그래서 하와이 여행권 당첨이 더큰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휴가 한 번이지만 미영이네 가족에게는 한동안 꺼내는 이야기 할 집안의 역사일 것 같아요. 현인에도 이 집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2010 그냥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여행 당첨됐잖아요. 동유럽. 10박 12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 날, 홈쇼핑을 보는데, 김별땡님, 김별호님, 이렇게 하고, 그 홈쇼핑에 이렇게 그 자막으로 떠 있는 그 감동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도 정할 수 있어. 그리고 돈을 정액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여행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여행이 당첨이 됐다는 거죠. 미영이 마음을 저도 좀알수 있다, 요런 마음에서 현이가 또 현이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지는 않고 아이와 아빠가 좋은 추억을 또 담아갖고 오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집에 가면 작은 기념품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자수 그림이 붙은 냉장고 자석, 마그네틱. 그렇죠. 영어가 적힌 초콜릿 상자 같은 거. 막그 초콜릿은 먹었는데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리고 선물은 이미 나눠줬는데 빈 상자나 아니면 담아가지고 온그 뭐지? 이 공항 면세점 봉투 같은 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현이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를 다녀왔는지보다 우리 집도 비행기 한번 타봤다? 나 비행기 타본 여자야. 나 비행기 타본 가족이야. 우리 집 탔어. 요런 기억에 오래 남는 시죠.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뭐 일본, 중국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불과 한몇년 전만 해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이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하와이에 가는 마음이 저희 가족이랑 비슷했던, 봐. 당첨도 됐고, 가는. 온 가족이 당첨된 건 정말 멋지죠. 부럽긴 해요. 그런데 공짜 여행이라고 정말 공짜였을까요? 아니에요.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옷도 한벌 장만해야지. 공항까지 가야 하고, 현지에서 쓸 돈도 필요하죠.
여행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더 바빠지죠. 엄마들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탑승구 앞에 서면 생각이 달라져. 언제 가보겠어? 왔으니 잘 놀다 가자. 놀고 오는 거야. 이러고 가죠. 사람마다 이런 참 알뜰하면서도 낭만적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신랑이 그 말했던 것 같아요. 여행 갈 때의 설레임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카드 결제 대금? 결제 나가는 그거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곡 준비했습니다. 여행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노래. 평소보다 옷을 한번더 들여다보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에서 나서던 날의 기분.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 셋이 처음 하와이로 떠나는 아침에 붙여봅니다. 이소라의 데이트입니다.

네, 이소라의 데이트 듣고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외출했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에 정말 시간이 훅 갔어요. 비행기는 좀 타볼까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정말, 찹쌀 꽈배기를 토닥토닥 정말 아주 다정하게 삶는 부부가 있습니다. 박성우 배우, 미영과 박성우 배우가 정말 찰떡으로 비행기 안에 알콩달콩 이런 부분이 보여졌는데요. 박성우 배우 하면 신세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박성우의 얼굴에서 싸늘한 기운이 이렇게 떠오르죠. 전혀 다른 모습의 표정을 볼수 있는 오케이 마담에서의 박성웅 그 남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여전히 2에서도 엉성한 국정원으로 요원으로 나옵니다.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내가 하는 말은 거의 다 맞고 하와이 여행권보다 아내가 좋아하는 표정이 더 좋은 남편 있었죠. 그런 남편. 좀 유난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래 같이 산 부부에게는 남이 보면 유난스럽지만 당사자들끼리는 자연스러운 말투가 하나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있어요. 밖에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여보? 엄마? 아빠가 되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뉘앙스 쪽 이런 것들 있죠. 미영은 남편의 애정 표현을 귀찮은 듯 받아 넘기긴 하죠.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예쁜 표정, 귀여운 엄정화의 그 특유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정말 싫었으면 이미 말투가 달라지는. 뭐 돌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현이도 요즘에 그런 모습과 비언어적인 표정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각인을 하고 있어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휴 됐어 애도 적어도 대여섯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걸 느끼죠. 저는 이 부부들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좀 맛깔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미영이 강해질수록 누군가는 작아져 보이잖아요. 그게 남편 석환, 박성우 배우였던 거죠. 석환이 우스워질수록, 미영을 곤란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두 사람 모두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구석이 있죠. 결정적인 때에 상대를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돕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어? 의심이 되지는 않죠. 사실 부부가 오래 서로 모든 과거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가까운 것도 아닐 거예요. 뭔가의 숨기는? 아니, 그러니까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숨기지는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영화는 그 말을 진지하게 설명하는 대신 난리가 난 비행기 안에서 이 부부를 이리 뛰고 저리 뛰게 하는 그런 맛깔스러운 장면들을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웃다가 슬쩍 알게 되는 이 둘. 괜찮은 한 팀이었구나. 오! 그래, 약간 덜 떨어진? 덤앤덤어? 사실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앞 시간에 덤앤덤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셋다 덤앤덤어 같아. 그 중에서 제일 현이가 덤앤덤어였던 역할을 하고 온 직구입니다. 나중에 덤앤덤어 영화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한 팀의 장면, 달콤한 사랑보다 생활감 있는 곡이 어울릴 것 같아.
다음 곡 이어갈게요. 015B의 아주 오래된

the beat. 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왔습니다. 오케이 마담의 주요 설정, 몇몇 장면들이 포인트가 있죠. 결막까지는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케이블이나 이런 TV에서 여러 번 원 방송은 여러 번 나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의 설레임,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의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이야기들. 가벼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이가 또 이야기를 안 빼놓을 수는 없죠. 다만 이 영화에서 범인이 누구냐? 무슨 범인이 나와? 초반에 그랬죠. 납치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여행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소재로 올라왔죠. 비행기가 납치되자 승객들이 얼어붙죠. 당연하죠. 난 겁날 것 같아요. 영화관 의자에 앉은 우리는 팝콘을 먹으며 누가 좀 나서지 생각할 수 있죠. 실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안전벨트 버클이 제대로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이걸 풀러 말아 이러지는 이런 생각은 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 미영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손목을 꺾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 주변 물건을 무기처럼 이용하죠. 살펴보는 거죠. 스캔 다 끝나고 조금 전까지는 기내식과 가족 짐을 챙기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정말 멋있는 액션 우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적이 다시 재미있어지는 부분인 거죠. 마담이라는 말이 우아한 여성? 마담 하면 멋있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억척스럽게 장사하는 아주머니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영화는 우리가 어느 쪽이라고 짐작하는 순간 다른 얼굴을 계속 바뀌는 거죠. 엄마 맞고 아줌마 맞고 예전에 과거에 뭔가에 의미심장한 일을 했던 오래 봤다는 이유로 상대를 다 안다고 여길 때가 있죠. 근데 또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알아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 가끔 있긴 있어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늘 조용하면 화낼 줄 모를 거야 라고 여기는 살림만 해왔다면 손이 고와요. 다른 재주는 없을 거라고 넘겨짓기도 하죠.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마이크를 잡았더니 진행이 기가 막히고 학교 행사에서 문제가 생기자 평소 말 없던 분이 순서를 척척척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그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볼 일이 없었던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마담에서는 그 마담이라는 그 제목에서 풍겨지는 게 시장의 억척스러움, 그 다음에 이 마담의 고귀함, 정성스러움,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의 미영, 마담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까베기를 튀기는 손, 상대의 공격을 막는 손, 다르죠. 마담이니까 가능한 거죠. 가만히 보면 닮았죠. 뜨거운 기름 앞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 딱 올릴 때 쫄깃함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몰려도 순서를 헷갈리지 않아요. 집에서 필요한 것을 남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그게 엄마이자 억척스러움의 미영. 하루하루 몸에 밴 감각이 있었던 셈이었던 거죠. 두 얼굴을 가진 미영이 이
다음 노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 곡 궁금하지 않은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표정. 이번 회차가 아니면 다음에 만나기 어려운 조합일 것 같습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듣고 왔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다른 사연이 숨긴 사람들이 많죠.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있어요. 물론 비행기 안에도 그런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기 한 대에 꽤 많이 탔죠. 오케이 마담은 한국 영화 에서 흔치 않은 비행기 납치 상황을 사실은 비행기 납치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또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씬은 아니다. 납치 상황을 본격적으로 무대로 삼았다라는 거죠. 오케이 마담은 마담에서는 그리고 제작진은 헐리우드 전문 세트 업체와 협업해 실제 항공기처럼 보이는 대규모 세트를 마련했다고 해요. 좌석 사이에 좁은 통로에서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승무원 공간, 그 다음에 화장실과 수화물 칸까지 영화의 장면 장면, 영화의 놀이터가 되는 상황으로 우리는 재밌고 유쾌하게 봤죠. 그냥 넓은 공간이나 넓은 세트장에서 주먹 한 번, 다리 한번 올리면 끝났을 장면들이 사실은 앞에는 좌석이, 옆에는 승객이 있으니 몸을 비틀어야 하고 기내식 카트 하나가 길을 막기도 하고 반대로 훌륭한 방패가 되는 요런 상황들이 영화 요소 요소의 장면, 장소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코미디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죠. 숨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엉뚱한 사람이 사건 한가운데 끼어드는 서로 모르는 척 하고 싶어도 바로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에 있는 거죠. 비행기라는 공간이 액션 감독이면서 동시에 코미디의 작가 역할까지 하는 요소의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엄정화 배우는 촬영 전 근력 운동과 액션 연습을 거쳤다고 해요. 무대에서 오랫동안 안무를 소화하는 사람답게 동작의 박자도 좋죠. 물론 이번 두 편, 이 편에서도 맵시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다 위에서의 오케이 마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세게 때리는 액션보다 피하고 멈추고 다시 치고 나가는 리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축축축! 이런 리듬. 상대를 쓰러뜨린 뒤에 본인도 놀라는 표정을 바꾸는 순간. 오, 피에로. 가수 엄정화와 코미디 배우 엄정화가 한 장면 안에서 만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탁월한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의 농담으로 세련됐다. 말장난? 그럴 수 있죠.

근데 크게 과장된 인물도 있었어요. 조금 오래된 방식으로도 사실은 우리들을 좀 웃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의 코미디, 요런 부분들은 잘 살렸던 거죠. 근사한 척 하다가 웃기는 대신 처음부터 우리는 신나게 놀겠습니다. 말하고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객은 그 약속을 알고 비행기 여행, 하와이행을 가는 거죠. 이제 미영이 통로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폼 잡고 총을 장전하는 요원보다 아치마 두른 채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목소리. 누굴까요? 한영애의 코뿔소 듣고 이어갑니다.

네, 한영의 코뿔소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노래 한곡 자체만으로도 좀 묵직함에 올라와요. 액션 자체에 그 오케이 마담 이 영화 자체에 흐르는 액션도 통쾌한 것도 그저 싸움만 잘해서 그렇게 남는 게 아니라 미영이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움직이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마담은 그냥 묵직함 있었고 다시 또 일어나는 요런 또 오뚜기 요런 것들을 좀볼수 있었어요. 2020년 여름에 개봉했습니다. 오케이 마담은 그 해를 기억하면 영화의 성적을 숫자로만 말하기 어렵죠. 2020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다들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극장에 들어갔던 때였고 옆자리와 거리 두기를 해야 했던 때였고 웃다가도 괜히 주변을 살피던 때 그런 시기.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영화는 개봉 8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겼고, 최종 약 12만 명을 모았다라고 데이터가 있어요. 개봉일 일주일 무렵,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애매가 급격히 줄었었다고 해요. 이철아 감독은 두 편, 2편, 2번 개봉을 앞둔 인터뷰에서 당시 첫 무대 인사, 토요일, 취소되는 예매를 보며 엄정화 배우가 많이 울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1편의 밝은 화면 뒤에 다른 풍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가족은 하와이에 가지 못할까봐 애를 태우고, 영화 밖의 사람들은 가까운 극장에 가서 1초 가는 일조차도 사실은 망설이는 시기였다. 개봉하는 그 쯤이 화면 안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있었지만 우리 일상은 멈추는 시기였죠. 그럼에도 엄정화와 박성우 배우 비롯한 주요 배우들과 이철아 감독은 촬영이 끝난 뒤에도 인연을 이어가고 6년 뒤 다시 촬영장에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흥행 데이터와는 좀 다른 종류의 성과일지도 모르겠어요.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보다 한번 놓친 무대를 오래 기억하고 다시 기화를 만든 사람. 엄정화의 덜 자주 소환된 곡 가운데 오늘과 좀 인연이 있는 곡으로 노래를 골랐어요. 화려한 대표곡 많죠. 엄정화 하면 초대부터 시작을 해서 많죠.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의 밤을 담은 드리머 듣고 이어갑니다.

엄정화의 드리머 듣고 왔습니다. 엄정화 배우는 액션 연기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달랐다고 해요. 홍콩 영화를 보면서 자랐지만 여성 배우에게 본격적인 액션 주연이 들어오기에는 사실 많지 않았던 시기가 있죠. 나이를 이유로 하지 못하는 기회가 더 줄어들 것 같았던 시기에 오케이 마담을 만났던 거죠. 엄정화 배우 자체만으로도 뭐 약간의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살이 찌는 요런 상황. 근데 요즘 또 우리 엠본부에서 나오는 여성 킬러 작품이 있는 것처럼 그 맞는 배역들이 약간의 있기는 하고, 여성 배우들의 본격적인 주연 액션 배우 액션은 파과의 이혜영 배우도 사실은 저는 조금 기억에 남아요. 나이를 이겨냈다라는 표현은 쓰고 싶진 않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이와 싸운다? 없애야 할 상대는 아니니까 이겨냈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오히려 미영이라는 인물은 엄정화가 지나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생활비를 계산하는 표정, 가족에게 핀잔을 주면서도 눈으로는 먼저 살피는 태도, 막그 뽀글 머리를 보면서도 뭔가의 애틋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무서워도 티 내지 않고 한발 앞으로 다가가는 20살의 날렵함과는 약간의 다른 성격을 그 마담에서는 보여주는 거였죠. 중년의 여성 배우에게 자꾸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의 역할을 권하면 동시에 새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케이 마담은 엄마와 아내라는 자리를 지우고도 액션의 중심에 설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창한 여성 영웅 서사라기보다는 꽈배기 냄새가 묻는 생활형 액션에 가깝다. 1편은 총을 멋지게 장전하는 장면보다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갑자기 자세를 낮추는데 재밌는 이유가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엄정화는 2편에서 배우로만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기획부터 작품을 함께 고민하면서 1편을 촬영할 때부터 시리즈를 꿈꿨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6년 뒤 실제 영화로 만들었던 거고, 이 정도면 미역 못지않게 행동이 빠른 사람이지 않나요? 다만 영화 제작에는 기내식 카트를 밀어 악당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케이 마담은 올해 8월 2, 2편은 8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감독님은 다시 이철하고요. 미영과 석환도 다시 엄정화와 박성웅입니다. 그런데 이상웅 배우, 배정남 두 배우도 같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박진주, 려운, 최수영 배우가 새롭게 합류를 했던 이편 작품도 볼만합니다. 첫 번째 여행이 하와이행 비행기였다며 이번 무대는 어디였죠? 바다, 해상에서 초호화 크루즈 여행이었죠. 가족이 어렵게 얻은 휴가에서 또 납치 사건을 만나는 설정이에요. 가족에게는 여행자 보험보다 사건 담당자가 함께
다니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행기에서는 통로 하나를 두고 싸웠다면 크루즈에는 객실과 갑판, 공연장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크루즈 공간을 활용해 촬영했고요. 엄정화의 액션도 1편보다 좀더 많아졌고, 제작 보고회에서 이철화 감독은 엄정화의 액션을 칭찬하며 농담 섞어 여자 톰 크루즈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눈여겨볼 거는 2편에서 그러니까 1편의 가족들이 그대로 2편에도 나오는 6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6년의 성장 과정을 어린 딸 라리가 맡았던 정수빈 배우가 성장해서 같은 역할로 다시 나오는 영화 속 가족에게도 실제와 같은 6년이 흘렀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수 있어요. 20년의 1편을 봤던 관객도 그 사이 마스크를 벗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났고, 계획했던 일 가운데 몇 가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이 편은 단순히 큰 배에서 벌어지는 소동이 아니라 중단되었던 여행을 다시 이어가는 영화처럼 보여지고, 배우도 제작진에게도 1편의 아쉬움을 기억하는 관객에게도, 20년의 비행기에서 26년의 크루즈까지 6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 오늘 만나보았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오케이 마담 2 반기면서 첫 번째 영화의 하와이행 비행기에 다시 올라 1시간 동안 타보았습니다. 가족 셋이 어렵게 마련한 첫 해외 나들이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쉬려고 떠난 부부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기내를 뛰어다녔죠. 휴가만큼 자주 계획을 배반하는 일도 드물기도 할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표가 한두 장쯤 남아 있습니다. 가지 못한 곳, 미뤄진 약속, 시작하려다 접어준 일. 당시에는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의 소동은 만만치 않았지만 이들은 6년 뒤 다시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겁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더 떠나보기로 하는 거죠. 못간 하와이를 오래 아쉬워했더니 그 다음 차례에 크루즈가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취소된 일정 하나쯤은 너무 빨리 결말로 접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음 장면이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현인에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영화 드라마 이야기, 현희의 너형 나들 47화. 저는 다음 월요일 오후 2시 또한 편의 영화 골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희의 너형 나들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을 밀어내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을을 그리움이 익어가는 계절이라 했지요. 햇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바람은 마음을 흔드는 노래처럼 불어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시와 소리 속에서 계절의 빛깔과 마음의 울림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시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고요한 소리 하나가 삶의 결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영입니다. 오늘 시와 소리의 뜨락에서는 우리나라, 먼 나라 시인들의 삶과 시, 그리고 음악으로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에서는 우리 시인의 별, 김소울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짧은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시. 그 언어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 이별과 기다림이 담겨 있지요. 2부에서는 네루다 파블로의 시가 내게로 왔어.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시 구절의 사연을 알아보고 그 시의 세계와 삶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 시간 소월과 파블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게요. 김소월 시인은 1902년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태어나 23살의 첫 시집 진달래꽃을 출간하였습니다. 그의 시의 미덕은 민요적 정서와 서정적 공감에 있습니다. 한을 노래한 그의 시는 단순한 감성을 넘어 민족적 정서를 끌어내는 힘이 있고 민요조의 율격에 담은 격조 높은 시라는 평을 받았으며 교과서에도 자주 다루어집니다. 소월의 시, 진달래꽃,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달래꽃, 길병인 바리톤입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한 시인의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들리는 듯 진달래꽃은 이별의 슬픔을 담담하면서도 애틋하게 그려낸 작품이지요. 진달래꽃을 길에 뿌리는 마음이라니 신앙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벌. 나부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다음은 김소월의 작품 세계화 시 초온이 쓰여진 배경을 들으시겠습니다. 소월은 오산학교 재학 중인 1916년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14살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친구 손녀인 홍단심과 결혼합니다. 이때 오산학교에서의 시승인 김억과 사상적인 스승인 조만식을 만나게 되며 이는 소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오산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던 오순이라는 여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으나 이미 기혼자인 소월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은 오순이 19살의 나이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끊어졌습니다. 그 후 오순은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22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소월은 탄식하며 김억에게 배운 시작법으로 많은 양의 시를 썼는데 이들 시는 훗날 김소월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에 실려서 자리 잡았고 대표적인 시 초호는 오순의 장례식에 참석한 직후 쓰여졌다고 합니다. 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초원에서 보이는 떠나보내는 자의 심정을 소리로 들어보려 합니다. 구음 소리는 사람이 가야 할 삶과 죽음의 영혼의 길을 닦으며 정화하고 인도하는 의식의 소리입니다. 구음 소리 안숙선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이 머문 자리를 지나 조금은 뜻밖의 시 한 편을 만나봅니다. 저도 어느 찻집에 머물렀다가 우연히 이 글을 만났습니다. 소박하게 걸려있던 몇 줄의 글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지요.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떤 글 한 줄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걷고 있는 거기 어디쯤도 그런 우연한 만남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송으로 듣겠습니다.

초적을 불며 김해강 마음 놓고 발을 떼어 놓을 한 덩이 흙도 같지 않았노라. 마음 놓고 몸을 담아볼 한 칸 구름도 지지 않았노라. 그러나 마음엔 하늘 한 자락 고요히 깔린 푸른 잔디밭이 있노라. 초롱초롱 어린 별들이 달아놓은 아름다운 노래가 켜 있노라. 가난한 내 세월이 슬프기도 했건만 푸른 잔디밭엔 언제나 아침이 찾아왔고 허술한 내 모습이 이롭기도 했건만 구김없는 노래는 기폭보다도 선명했더니라. 역시 자갈밭에 구불러 깨어져도 좋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발길에 채워 풀잎과 함께 썩어버려도 아까울 것 없다. 내 오직 칼을 한 자락 어깨에 걸치고 살아가리. 내 오직 어린 별들이 켜주는 아름다운 밤을 지키며 사랑.

김해강의 본명은 김대준이며 전북 청고 출신으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1925년 전주 사범학교 졸업, 192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되었습니다. 작품은 주로 농부의 심한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시는 1934년 일제강점기에 출판 허가를 못 받고 1968년 시집 동방서곡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뜻밖의 풍경 앞에서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고요한 무리로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다 보면 잠시 잊고 있던 마음 하나가 문득 깊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거기 어디쯤도 이런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연향, 사람들의 환희, 윤소희 창작곡입니다.

해금과 가야금, 장구, 징으로 연양의 모습을 고요히 기리는 우리 창작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디에 닿아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걷다가 낯선 골목 하나를 만나고 이름 모를 꽃 앞에 잠시 서보기도 하지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오래전 사람이 그리워지고 무심히 들려오는 음악 한 소절에 잊고 있던 어느 날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고 서둘러 답을 찾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마음에는 곡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고 굳이 이유를 알아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연꽃이 피었다고 누구에게 보이려 애쓰지 않듯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들도 그저 잠시 머물게 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때로는 쓸쓸한 마음까지도 내 삶이 지나고 있는 한 풍경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이 조금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곳이 오늘 우리가 찾아온 거기 어디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는 없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마음이 머무는 곳, 오늘은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마음의 창이었습니다. 어떤 음악은 제목보다 먼저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타의 맑은 울림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게 되는 순간도 있지요. 말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시간, 기타 선율 사이사이 한 구절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9월의 노래, 최상원 기타 연주입니다.

옛 시절부터 우리는 긴 여름이 가고 9월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이 노래를 들으며 애타게 기다렸던 9월의 노래를 기타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문득 깊어지는 거기 어디쯤에 갑자기 느껴지는 생각, 쓸쓸함을 담담하고 깊게 내려놓는 목소리에 마음이 머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웅산이 부릅니다.

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사랑은 때로 곁에 있어도 그립고 떠난 뒤에도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쓸쓸함까지도 사랑의 한 모습이겠지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노래였습니다. 살다 보면 다시 처음처럼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첫 차를 기다리듯 우리 마음도 거기 어디쯤 서 있겠지요.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정태춘 박은옥이 부릅니다.

차와 막차, 기다림과 뒤척임, 그리고 다시금 꿈꾸는 희망까지 처여운한 아코디언 선율에 실린 자전적 독백과 다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는 거기 어디쯤 먼 나라의 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억은 참 묘합니다. 잊었다 생각한 어느 날도 어느 사람도 문득 마음속 거기 어디쯤에서 다시 걸어 나옵니다. 해리벨라 폰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데니보이, 해리벨라 폰테.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뮤지션 해리벨라 부테는 부드럽고 낭만적인 목소리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오랫동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전쟁터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보내는 노래로 아일랜드 민요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파도의 여왕, 파도 특유의 애절한 멜로디와 희망, 연인을 기다리는 불안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감동을 줍니다. 어두운 숙명, 아마리아 로드리게스.

어쩌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애써도 비껴갈 수 없는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그리움도 때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숙명처럼 다가오지요. 포르투갈의 파도에는 그렇게 삶이 남겨놓은 슬픔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한 시절을 통째로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련한 사랑과 추억이 머무는 거기 어디쯤에서 아베 마리아 카치니고 이네사 갈란테가 부릅니다.

아베 마리아는 기도하듯 잔잔하게 시작해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감싸는 노래입니다. 돌아보니 지난해 단테 신곡 천상에 오르는 곡으로 다시 들어보니 여러 곳에서 공연한 시간이 맞다 있다는 것에 감동하며 삶은 어쩌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한 채 걷다가 문득 오래전에 나와 만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곳을 오래 서성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득 깊어지는 거기 어디쯤을 따라 시와 소리 사이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았고 잠시 서성이는 것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거기 어디쯤은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문득 마음이 깊어지는 바로 그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어느 길목에서 문득 멈춰서는 날, 오늘의 시 한 줄과 음악 한 자락이 따뜻하게 떠오르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드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을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톡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지난달까지 말톡 역사톡을 통해 우리말과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우리말 톡톡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새롭게 바뀌었지만 재미있는 상황극을 통해서 우리말을 들려드리는 내용은 그대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말 톡톡. 앞으로도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혜원이 부른 오늘에게, 김재중이 부른 마중길 들으며 우리말 톡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등잔 밑이 어둡다와 여단과 주럽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은 대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그 대상에 대해 잘 알기 어렵거나 가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사용합니다. 여단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을 뜻하고요. 또한 주럽은 피로하여 고단한 증세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 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 씨의 하루에서 이 말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지금부터 민정 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왜 이렇게 바쁜 거야? 하필 오늘 같은 날.
1: 매니저님.
0: 아영 씨.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1: 네, 죄송해요. 저 내일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살이 나서 아무래도 출근 전에 수액을 한번 맞고 갈까 하거든요.
0: 병원? 괜찮은 거야?
1: 네, 어제 부모님 밭농사 도와드리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고단한 증세가 몰려와서 아침부터 힘들다 싶었는데 열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병원에 한 번 더 가서 수액 맞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0: 뭐? 그럼 그냥 쉬어, 아영씨. 아무래도 주럽든 모양인데 여기는 걱정 말고 내일은 그냥 수액 맞고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
1: 네? 주접이요?
0: 아니, 주럽. 극도로 피곤하고 고단한 증세가 몰려오는 걸 주럽 든다고 하거든.
1: 아, 다행이다. 전 또 저보고 주접 떤다고 하는 줄 알고.
0: 거봐, 피곤하니까 말도 이상하게 듣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쉬는 거야. 알았지?
1: 그치만 사장님도 내일 일 있어서 늦게 출근하신다고 했는데 매니저님도 원래는 쉬시는 날이잖아요.
0: 괜찮아. 그냥 내가 대타 뛸게. 다음에 아영 씨가 한번 대타해줘.
1: 그건 당연하죠. 근데 매니저님도 내일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0: 뭐 그거야. 오후 일정이니까 괜찮을 거야. 아픈 사람이 일하면 보는 손님들도 마음 불편하고. 알았지?
1: 네. 정말 죄송해요.
0: 미안하면 오늘 내일 푹 쉬면서 주럽을 떨쳐내고 건강하게 나오도록 해.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럼 쉬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여름에 몸살이라니. 그나저나 내일 괜찮겠지? 그래서 결국 내가 대타로 나오긴 했는데. 아, 오늘 무슨 날이냐고. 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어서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아, 우리 여섯 명인데 그 자리 있나?
0: 네, 그럼요. 괜찮으시면 2층 어떠세요?
2: 아, 2층? 아, 괜찮아요.
3: 그렇다니까.
2: 아, 자자, 조용히 하고 그 메뉴 하나씩 말하고 올라들 가.
0: 잠시만요. 네, 카페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 15잔 주문이요? 네, 그럼요. 언제쯤 오세요? 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8잔 하고요. 네. 경은아, 나왔다.
4: 뭐해? 너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야?
5: 어제 갑자기 수정 사항이 생겨서 일이 밀렸어.
4: 헐, 너 몰골이 그게 뭐야?
5: 아이, 내 몰골이 왜?
4: 너, 꼭 밤을 꼴딱 새고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새벽빛을 본 느낌이다.
5: 아, 맞아. 여단을 봤다. 됐냐?
4: 아이고, 저런 저런. 오늘 그 카페에서 일한다는 네 팬이랑 영화 보기로 한 날 아니야? 근데 이몰골로 나간다고?
5: 아, 누나, 좀. 나 바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2: 당연히 지켜야지. 당일 취소는 진짜 아니야, 너?
5: 알아. 나도 지키고 싶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이거 마감 기한 지키는 것도 빠듯하단 말이야.
4: 아, 마감이 언제까지인데?
5: 오늘 오후 6시까지.
4: 뭐? 아니, 너 5시 반 영화라고 하지 않았어?
5: 그러니까 이동 시간 생각해서 적어도 4시 반까지 끝내고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고.
4: 아휴, 쉽지 않다.
5: 그러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말 걸지 마.
4: 아휴, 알았어. 권투를 빈다.
5: 난 할 수 있다. 정신 차리자.
4: 아, 더는 못 움직여. 이러다 영화 보기는커녕 자는 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3: 민정 씨, 나왔어.
4: 사장님.
3: 고생이 많았나 보네. 얼른 갈 준비해.
4: 네. 아, 근데 저 아직 약속 시간이 남아서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 그래. 2층에 손님 없으면 거기서 쉬어. 음료 한 잔 만들어서 올라가고.
4: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눈앞이 흔들리지?
3: 어머, 민정 씨. 괜찮아?
4: 네. 잠깐 어지러워서 부딪혔나 봐요.
3: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어디 봐. 몸이 좀 따뜻한데?
4: 에? 저 열 잘 안 오르는데.
3: 무슨 소리야. 이렇게 몸이 따뜻한데. 얼른 병원부터 가. 이 건물에 병원 있는 거 알지?
4: 맞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3: 민정 씨, 이런 거 오래 두면 큰일 나. 안 그래도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바빴던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무리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주럽든 것 같은데.
4: 그런가?
3: 그래, 미열 있으니까 얼른 병원 다녀와.
4: 응? 네. 그러면 잠깐 다녀올게요.
5: 끝! 다 끝냈다!
4: 얼른 서두르는 게 좋을걸. 벌써 4시 반이다.
5: 벌써? 아까 씻었고 이제 옷을 챙기면 되는데. 여기 늘 걸려있던 파란색 셔츠 어디 갔지? 왜 안 보여? 분명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상하다.
4: 그러니까 어제 챙겨놨어야지.
5: 평소에 늘 여기 있었단 말이야.
4: 원래 쓰려면 안 보이는 법. 급할수록 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데.
5: 누나.
4: 알았어. 그 파란색 셔츠 찾는 거지? 여기 있다.
5: 고마워.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눈앞에 있었네. 그리고 민정 씨다.
4: 뭐라고 왔어? 왜?
5: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영화 보러 가기 힘들 것 같다는데.
4: 에?
5: 미안하다고. 혼자라도 보러 가라고 하는데.
4: 갑자기? 그럼 너 까인 거야?
5: 그런가? 근데 오늘 대타로 일한다고 했는데 무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4: 그럼 아직 퇴근은 안 한 건가?
5: 병원이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4: 에? 어디 가? 약속도 취소됐다며. 야!
3: 사장님.
6: 아, 민정 씨. 몸은 어때? 괜찮아?
3: 네. 수익 맞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6: 아, 그나마 다행이다. 내일 근무해도 괜찮을까?
3: 오후 근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6: 그래. 그러면 오전까지 상태 복구 안 좋으면 바로 연락 줘.
3: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6: 아, 맞다. 잠깐만. 이거.
3: 이게 뭐예요? 피로회복제랑 비타민? 아, 뭐예요, 사장님. 완전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6: 그게 내가 주는 건 아니고, 그 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 있지? 그 손님이 주라고 하던데?
3: 자주 오시는 분이요?
6: 그 외에 있잖아. 키 크고 멀끔한 젊은 남자분? 아니, 아까 급하게 와가지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둘이 친구였어?
3: 아, 그게... 쪽지?
7: 무리하지 말고 푹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경훈.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우리말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웬디가 부른 데이드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등잔 밑이 어둡다와 여단과 주럽을 알아봤습니다. 아영 씨와 민정 씨가 몹시 피곤하여 고된 증세를 표현할 때 주럽이란 말을 썼고요. 집에서 작업하느라 밤을 샌 경훈 씨가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이걸 표현할 때 여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벽빛을 보았다, 여단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또한 찾아헤맸던 파란색 셔츠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걸 알았던 경훈 씨가 아, 가까이에 있는 걸 오히려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는 뜻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도 오늘 알아본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권진아가 부른 How You Feeling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호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톡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김용배의 K-드라마 효과음 766, K-드라마 효과음 1476,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실내 슬리퍼 여자걷기 효과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위의 음원은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되며 공유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잘 안 풀리면 이놈의 세상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잘 됐다, 잘 못됐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떠하든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 아래를 향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은연주의 도련님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성훈, 좋다. 윤윤서, 문경세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심곡사 대웅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사는 밀익산 기슭의 장안마을 위쪽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에 문성왕 839년에서 856년에 창건됐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은 없습니다. 그뒤 19세기에 중건되어 지금의 사찰은 100여 년전현 위치에서 200m쯤 떨어진 한 동성이에서 옮겨왔다고 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현재 문화재 자료 제152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목조 삼존불 자상이 모셔져 있고, 삼존불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을 각각 모셨는데, 조선시대 양식이긴 하나 재작년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상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47호 심곡사 대웅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염수연, 사랑의 자리, 정우선, 내 인생 브라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탈락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고유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고유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고유미 인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고유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고유미 씨. 네. 그 고유미 씨 노래하실 때 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옹골지 소리가 나온다고. 네. 와, 막 끌어올릴 때 막 그런 소리가 나요.
1: 네, 배힘으로 부르니까.
0: 아, 배힘으로?
1: 그럼요.
0: 와. 노래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1: 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할 무렵부터 했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 81년도?
0: 와. 노래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아, 노래 핵이 된 동기는 네. 서울 동네극장 그 옛날에는 1부는 쇼하고 2부는 네. 영화 보여주고 했는 그런 무대가 있었잖아요.
0: 네, 네 옛날에.
1: 예. 네, 그런데 형부님께서 마스터로 계셔갖고 네. 네, 형부가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0: 와. 형부가 네. 쉽게 얘기하면 그 업소에서 밴드 마스터.
1: 마스터님. 예.
0: 네. 오, 근데 처제가 이쁘니까 그냥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이
1: 그게 그렇게 계기가 돼서
0: 와.
1: 아, 처제는 조금 노래 소질이 있네, 타고났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가르쳐줘 갖고
0: 네.
1: 악보를 내 키에 맞춰서 이제 그려줘 가면서 해라고 그래고 다녔습니다.
0: 와. 형부도 실력이 있지만 또 그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도 있었네요.
1: 네, 저희 형부가 네.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트럼펫 전공인데
0: 네.
1: 악보도 오선지도 그냥 악보를 네. 키 내리고 올리고 조정해서 잘 그려주고
0: 네.
1: 형부도 타고난 것 같아요. 음악을. 저는 거기서 노래를 별로 잘한다 생각을 못했는데
0: 네.
1: 저희 오빠도 노래를 하고 지금 작곡가로 계시거든요.
0: 네.
1: 서울에서.
0: 아, 지금 현재?
1: 예, 현재, 오. 그, 박일준 그 가수님 노래 있잖아요.
0: 네.
1: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노래.
0: 아.
1: 그리고 사랑은 바람이었나? 그 노래도 작곡하신 분. 작곡하신 분.
0: 오.
1: 오빠가 제 톤에 맞춰서 그거를 만들어줬습니다.
0: 와.
1: 그리고
0: 그러셨어요?
1: 내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거를 못 하면은 다른 사람을 좋아라 그랬더니 톤이 높아갖고 부를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0: 오, 톤이 높아서 네. 그 색깔이.
1: 네.
0: 오, 아닌 게 아니라 고유미 씨 그 막 소리 지를 때 톤이, 어 진짜 멋져요.
1: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줄었어요, 노래가. 본인이 노래하면서도
0: 네.
1: 이렇게 좀 만족이 안 돼요.
0: 아, 전에 하시던 게 있어가지고.
1: 네. 막 오. 가끔 음이탈이 막 나오죠. 아까도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0: 네.
1: 아, 좀.
0: 그래서 그 노래를 일찍 하셨는데.
1: 네.
0: 노래 그 형부님께서 어떻게 그 후로 어떻게 진행을 계속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처제분을, 고유미 씨를.
1: 뭐 그렇게 하면서 악보를 그려줬으니까 극장 쇼 다니면서 이제 스탠드바가 생기면서.
0: 아.
1: 이제 거기 스탠드바 공연을 다녔죠.
0: 오, 그때부터 바로 투입돼서?
1: 예.
0: 바로.
1: 악보가 있으니까. 오. 옛날에는 MR, AR 같은 게 없었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다 악보 오선지를 그려줘갖고.
0: 예.
1: 막 10인조씩 딱 그려줘갖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0: 오.
1: 하루에 막 일곱, 여덟 군데씩 뛰어다니고.
0: 바로 그냥 투입됐네요.
1: 예.
0: 바로 이제 그때부터 돈 번 거네요.
1: 회원님은 이제 박자를 잘 맞히니까.
0: 아, 박자를 잘 맞히니까.
1: 예.
0: 좋은 얘기네.
1: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또 가사도 한두 번들은 금방 외우잖아.
0: 이야, 다 갖췄네. 박자 예. 타고났지.
1: 그러니까 좀 노래를 조금 소질이 타고난 것 같아요.
0: 오, 아, 그러니까 형부께서 진짜 잘 고르신 것 같아.
1: 아니, 저희 오빠도 원래 예. 배우 노래를 잘하니까.
0: 오.
1: 이제 시부가 잘하니까. 이제 처제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기가.
0: 와, 그랬어요? 집안이 온통 음악적으로.
1: 예, 형부가 경찰학대 그 군인 그
0: 밴드, 아, 군학대 했어요?
1: 군학대 출신이라.
0: 와, 예. 그러셨구나. 오,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를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유미 씨의 곡 사랑은 바람이었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를 그 작곡
1: 예,
0: 해주신 거예요?
1: 하신 분.
0: 오.
1: 서울에 지금 고조홍님이라고 계십니다.
0: 오, 그러시구나. 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고유미 씨의 곡 사랑은 바람이었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고유미 가수는 김재 씨 장애인 정보 문화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고유미 씨.
1: 네.
0: 그 제가 듣기로는 그 또 젊었을 때 네. 그 한국에서 노래하다가 일본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1: 예, 그때 당시는 80년도라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죠. 비자 받으려면.
0: 예.
1: 막 소양 교육을 막 6시간씩 받고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0: 와.
1: 80년도에 쇼맨으로.
0: 아, 쇼맨으로?
1: 예, 무용단 뭐 여럿이 한 20, 30명씩 들어가갖고 그 큰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 가수들하고 같이.
0: 오, 그때는 주로 어떤 노래?
1: 한국 노래 말하자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딱 가보니까
0: 네.
1: 뭐 이별 돌아와요 부산항에
0: 네.
1: 이런 노래가 많이 알려지긴 알려졌더라고요. 오. 대전 브루스 같은 거.
0: 네네.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죠.
1: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 노래 부르고 일본 노래 배워서도 이제
0: 아,
1: 한국
0: 불러주고.
1: 노래를 일본 말로.
0: 아 일본 말로.
1: 네. 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이유기도 금방 이유잖아요.
0: 네.
1: 막 이어갖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0: 오, 어때요? 생활은 좀 괜찮았어요?
1: 예, 뭐, 좋죠. 원래 선진국가였으니까 옛날에 한번 신기했죠. 모든 게 다.
0: 아, 신기했어요?
1: 예.
0: 오, 먹는 것은 괜찮았고?
1: 먹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모든
0: 왜요?
1: 음식이 달아.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가갖고 하루 종일 굶었다가 이제 한국 식당 가서 좀 비빔밥을 시켜 먹으면은 그나마 조금 먹고 그래도 아. 달아 일본 사람 이 입에 맞춰갖고
0: 아.
1: 그걸 했기 때문에 많이 달더라고 일본.
0: 뭐 생선 요리가 많이 있지 않나요?
1: 생선 요리도 많고 라면도 많고 우동도 많고.
0: 아. 다 많네.
1: 예. 라면도 여러 종류.
0: 네.
1: 그때 당시는 뭐. 한국은 라면이 좀 한 가지밖에 없었죠.
0: 네, 맞아요.
1: 거기로 뭐 라면을 삶아갖고 냉으로도 하고 막 좀 아무튼 느끼한 종류가 많아요 좀.
0: 아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1: 네.
0: 어 음식 때문에 좀 고생하셨겠네.
1: 좀 고생을 했죠 처음에.
0: 네. 어 돈은 좀 됐어요?
1: 그때 당시 우리나라 3배.
0: 3배? 오.
1: 4배, 3, 4배 정도.
0: 3, 4배? 오.
1: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갔죠.
0: 어제 그때 돈 다 어디다?
1: 그런 거는 이제 사생활이니까 좀 안 좋은 데 썼으니까.
0: 아 그랬어요?
1: 예.
0: 아 금이라도 좀 샀으면.
1: 돈 벌었죠.
0: 아, 돈 벌었죠. 아 그러시구나.
1: 사놨으면은 지금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누구도 모르.
1: 내가 어리니까 돈 잘 버니까 마냥 잘 벌을 줄 알고 그냥 막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0: 아
1: 그렇게 그때, 되더라고.
0: 예.
1: 또 일본 가면 또 빠친코가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0: 아. 아, 그런 것도 오셨어요?
1: 그럼요, 아. 유혹을 하는데.
0: 아, 유혹을 하는데. 아, 좋은 거 다 하셨네.
1: 뭐, 지금,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봐갖고. 이제,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귀찮고.
0: 예.
1: 왜 그러냐면, 이제 어렸을 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지방마다 다 스탠드바
0: 예. 응?
1: 다지면서 노래를 했으니까.
0: 예.
1: 한국도 거진다. 이제 구경은 많이 해봤죠. 가갖고. 이제 작은 데만 못 가보고 큰 시나 이런 데는
0: 예.
1: 도시는 이제 웬만한 데 다 가봤죠.
0: 오, 성인 어떤 그 스탠드바 예. 이런 데는 예. 뭐 거의 국내에 있을 때도 가보고.
1: 예. 뭐 어렸을 때는 군인면도 많이 가고.
0: 예. 어렸을 때라면 몇 살 때 그때가?
1: 그러니까 20대 때.
0: 와.
1: 그때는
0: 진짜
1: 군인분들 군인문 전방 많이 갔어요.
0: 완전 애기네 애기 20대면.
1: 그때는 이제 38선 저는 철책 안에.
0: 예.
1: 거기 이북 38선 철책 안에
0: 네.
1: 거기 꼭대기 지피까지 올라가서 공연해봤어요.
0: 와 그래요? 어떻게 네. 그렇게 오락해가지고 거기를?
1: 거기는 서울에서 프로덕션에서 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군인은
0: 네.
1: 하루 일당이 뭐 6만 원이니까
0: 네.
1: 그때 당시 한번 가는데 6만 원.
0: 오.
1: 한, 한

0: 국립묘지로 안착됩니다.
1: 이야.
0: 괜히 얼마나 가슴이 덜렁거리고.
1: 지금 국립묘지가 문제예요.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0: 그러니까 삼팔절 철제가 아는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1: 예.
0: 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옆에는 다 낭떨어지더라고요.
1: 와, 그래요? 아니, 왜 거기서 노래를 해야 돼?
0: 그때 당시는 이북하고 예. 300m인가?
1: 예.
0: 700m 그 거리밖에 안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이북 그 나가는 마이크하고 점매 갖고
1: 아,
0: 노래를 시키더라고.
1: 예. 아, 그쪽으로 온 게 저쪽
0: 전파를 시키는 거야. 거기로.
1: 아. 그래서 이제 선전이네.
0: 예. 그 올라가는 데는
1: 예.
0: 뭐 지오피라고 거기는 지피라고 그러고 꼭대기는 지피래요.
1: 아
0: 근데 가봤습니까? 나보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래. 나 지피 올라가봤어. 그러면 지피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닌데 무슨 말이냐고.
1: 네, 오 그러죠.
0: 예, 네, 그래서 아니 진짜라고 구경 가봤다고 철차 가네.
1: 오
0: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진짜로 믿더라고.
1: 오.
0: 처음엔 안 믿더만.
1: 네, 처음엔 안 믿지.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니까 그래서 하니까 이제 믿는 거지.
0: 네, 그러면서 이제 군인은 이제 거기 막 2사단, 3사단, 12사단 다 얘기를 해줬잖아. 내가 공연 간대.
1: 허허.
0: 5사단, 8사단, 8군단 막 이런 데 다.
1: 아니, 공연 한번 가가지고.
0: 군인은 하루는 이 부대 가고, 네. 하루는 저 부대 가고.
1: 오.
0: 그랬으니까 많이 갔죠, 거기는.
1: 오.
0: 양구, 원통,
1: 와.
0: 철원.
1: 오.
0: 거기 5사단은 한탄강이 있는데.
1: 와. 아니, 군인들이 진짜 좋아했겠어요.
0: 예, 아니,
1: 그때는 또 같은 나이 때네요.
0: 예.
1: 군인들이랑이.
0: 그러죠.
1: 오, 그렇구나.
0: 예.
1: 어, 그래도 군인들이 또 볼 때는 연예인에다가 또 이쁘장 해가지고 또 여자분이랑 노린 게 얼마나 좋아.
0: 그때는 더 이뻤어요.
1: 아, 지금도 예쁘세요.
0: 그때는 그냥 쬐끈해갖고 더 이뻤는데 이제 나이가 예. 먹다 보니까.
1: 아, 지금도 아유. 예쁘시구만, 뭐. 이야.
0: 옛날이 그립고 좋더라고. 그게 추억이 많이. 그게 진짜 군인문 다닌 게 아, 보람된 일이구나. 그것도 많이 느껴요. 나 그... 국립뮤지까지 갈 뻔했잖아요.
1: 아, 그랬어요. 안 가길 잘했어요.
0: 그러니까. 막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1: 예.
0: 수톱을 딱 시키더라고.
1: 예.
0: 이 철책 안에 이북하고 이, 거기가 있잖아요. 숲이 올라가는데.
1: 네, 네, 네.
0: 거기서 사람이 보인다고.
1: 예.
0: 막 수톱을 시켜갖고 우리 막. 이북 넘어온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총으로 막 겨누고 막 그래서 참.
1: 어, 아이고 스릴 있네요.
0: 스릴 있는 게 그때는.
1: 예. 중냐사냐?
0: 중냐사냐.
1: 이것이 문제로다.
0: 그럼요. 내가 국립뮤지 가나 이랬더니.
1: 예. 와 그런 또 추억도 있네요.
0: 예. 오. 옛날에는 이제 가수가 많이 없었으니까.
1: 그죠. 와 정말. 옛날에 가수 하신 분들이 정말 또 실력도 많이 있잖아요. 직접 오선지에 그려가지고 악보 보면서 하고. 요즘에 엘프로 막 하니까.
0: 요즘에는 뭐 MR, 네. 엘프, 네. USB 그거로 많이 하니까.
1: 네.
0: 지금 가수들은 뭐 거저 먹기지 뭐.
1: 그니까.
0: 우리는 맨날 그냥 밴드하고 이렇게 밴드서 뒤에서 공연해 뭐 막 틀림, 박자 틀리면 욕도 먹고.
1: 에 그때는 정말 어, 힘들죠. 오로지 악보 보고 해야 하니까.
0: 그럼 그냥 열심히 그냥 이 요즘 연습했느냐고 진짜 예. 목청 터지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1: 오 하루에 얼마큼 연습했어요?
0: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거 듣고 있었어 귀에.
1: 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오로지 외워야고 하니까. 오
0: 가사를 외워야 되고.
1: 예. 또 리듬도 타야 하고.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음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음만 알으면 노래는 그래도 가사만 이런 거 다 해줄 줄 알잖아요.
1: 예, 예. 옛날에는 진짜 밴드로 하니까 모여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연습 어디서 해야 돼요?
0: 그거는 개인 연습이 없어요.
1: 아우.
0: 그냥 예. 우리가 이제 자기가 그냥 음정만 잘 정확히 가사 전달만 노래는 가사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1: 예.
0: 가사 전달만 정확히 해라고 그러고 이제 밴드가 드럼이 이제 박자가 맞아야 되니까 드럼이 잘하는 분이
1: 예.
0: 맞아야
1: 예.
0: 다 따라가니까.
1: 네.
0: 일단은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지방.
1: 오.
0: 그때는 이제 지방에서 와갖고 한 시간씩 그 밴드랑 맞춰보고.
1: 예.
0: 1, 2부, 2부, 3부, 어떤 때는 3부까지 있고. 노래 6곡, 2곡씩.
1: 오.
0: 2시간 쇼 하니까 무용도 있고, 뭐, 스트립 쇼도 있고, 막, 그러니까.
1: 네.
0: 민요가수, 팝가수, 가요가수.
1: 네.
0: 그냥 뽕짝가수.
1: 뽕짝가수. 오. 또 재미도 있었어요. 예?
0: 재밌었죠 옛날에.
1: 예, 젊으니까.
0: 예.
1: 예.
0: 노래가 좋아서 했으니까 재밌게 예. 즐겁게 한 거죠.
1: 힘들 때는 언제 했어요?
0: 힘들 때는 이제 뒤에서 이제 밴드 분들한테 욕 먹었을 때.
1: 안 맞다고?
0: 내가 왜 노래를 못 했을까?

0: 뭐 지금은 뭐 내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참 거저로 노래한다. 그냥 자기만 혼자 연습하고 MR에다 맞춰서 그냥 그때는 맞춰보는 게 어딨어.
1: 없죠.
0: 예, 열심히 해서 그냥 그 무대 그 밑에서 맞춰보는 게 단데.
1: 그니까,
0: 그럼
1: 오.
0: 또 저는 특히 또 형부가 트럼펫이 전공이라 브라스 다이를 많이 그려줘요. 그 뭐냐 지방 저기 밴드 분들은 어렵다고 막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그게 그냥 올겐 기타 뭐 베이스 이런 것만 해줘야 그렇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트럼펫, 트럼본, 색스폰, 테너 이게 막 그냥 악보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막 어렵게 하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 악단들이,
0: 예,
1: 악단들이.
0: 악단들이
1: 맞아요.
0: 악보 좀 쉽게 좀 그려갖고 다녀라 막. 근데 본인이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전공이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그리는 거야.
1: 가수가 직접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0: 없죠.
1: 없죠. 그러니까,
0: 남의 노래를 내 노래도 아닌데 남의 노래를 내 키에 맞춰서 하려니까 키가 틀리니까
1: 어렵지.
0: 못하지.
1: 그러니까 악보 그리는 분의 그 어떤 악기를 하고 있냐가 또 중요했네요.
0: 예, 맞아요.
1: 그분의 기준으로 그려주니까. 원래 악단이 합주하면 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자기 색깔을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하기 좀 힘들거든. 좀 가수를 받쳐줘야 하는데 좀 그런 게 옛날에는 좀 작았지. 옛날에는.
0: 그래도 뭐 그게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하고 돈도 그냥 많이 벌고 그랬습니다.
1: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가볼 때다 가봤고 하여튼 국립묘지까지는 안 갔지만은 갈 뻔했고
0: 전국 뭐 최전방까지 다 가보고
1: 일본까지 뭐 이야
0: 일본까지 가보고
1: 정말 잼나게 사셨네.
0: 인생은 후회가 없어요, 진짜로.
1: 그럼 이쯤에서 고유미 씨의 두 번째 선곡 소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록도는 어떤 의미예요? 이 곡이?
0: 이 소록도는 저기 그 환자분 거기다 해놓고 근데 이 작곡하신 분이 자기 친구 기자분이에요. 옛날에 중앙일보 기자였던 분인데 친구분 엄마를 거기다 모셔놓고 나오면서 시로 쓴 거예요, 이게. 배 안에서. 그리고
1: 그렇네,
0: 내가
1: 이거는.
0: 이거 80, 이거는 이 노래는 80년도에 내가 테이프로 낸 곡이에요. 무언의 이별하고 이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 80년도에 테이프로 3천만 원 들여서 낸 거예요, 이게.
1: 와.
0: 그때만 해도 거긴 섬이니까 함부로 갈 수도 없는 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소록도의 뜻도 아 그런 데만 있구나 했는데 나보고 고유미 씨그 본인이 소록도라는 노래를 하는데 왜 소록도가 됐는지 의미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서 글쎄요 나는 그냥 소록도 섬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보면은 소록 그 작은 사슴 모양으로 돼 갖고 그게 소록이라고 진 거래요. 그러니까 대록은 큰 사슴, 작은 소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이 소록도 작은 이 사슴 모양이라 소록도라고 진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1: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고유미 씨의 곡 소록도 잘 들었습니다. 그 소록도 얘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슬프네요.
1: 예, 이게 80년도에 내가 테이프로 낸 거는 슬로우곡이었어요.
0: 예.
1: 슬로우곡이었는데
0: 예.
1: 이제 요즘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빠른 거를 원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0: 네네.
1: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빠른 게 좋겠죠. 느린 거보다. 근데 이제 조용한 거 들으면 더 슬픈데, 그나마 이거는 좀 빠른 저기라 좀 행사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만들었어요.
0: 아, 그래서 내가 예.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예. 그 노래 딱 들었을 때, 이게 슬로우가 어울리는데, 아, 리듬이 이게 좀 그렇다 이 생각을 험서 들었거든요.
1: 예.
0: 아, 진짜 그렇구나.
1: 예.
0: 여기 나면 노래가 그 창법이 좀 여운을 계속 남기면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 슬로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1: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네. 이제 테이프니까, 80년대에는 테이프니까 한두 곡을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러면 이제 저작권료를 막 남의 노래를, 다른 분 노래를 거기를 넣으려면은 막 저작권료가 막 1,000만 원씩, 어떤 거 비싼 거는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작사, 작곡비 같은 게.
0: 와. 그니까요.
1: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작곡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나 그러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0: 네.
1: 노래를 한 10곡, 내 노래 2곡, 그래갖고 테이프를 한 판에 이제 10몇 곡이 들어가야 되니까.
0: 네.
1: 테이프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슬로우고 무언의 이별 이거하고 2개. 그걸 냈는데.
0: 예.
1: 그때는 이제 뽕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해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0: 아.
1: 돈 몇 1,000만 원 들여갖고.
0: 진짜 그때는 정말 돈이
1: 예.
0: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1: 예.
0: 더군다나
1: 집안채값이에요.
0: 예. 그때는. 그때는 진짜 집안채값이죠. 예. 옛날에 집 뭐 그렇게 안 갔잖아요.
1: 예.
0: 에휴, 와.
1: 2,500만 원이면 주택 예. 하나 샀어요.
0: 예. 예. 그랬어요 옛날에. 예. 참 슬로우를 해서 참 방금 뭐 실패하셨다고 그랬는데
1: 예.
0: 하여튼 못 건졌다는 거죠.
1: 그렇죠.
0: 아, 근데,
1: 그때는 왜 이렇게 예. 이제 뽕짝 이렇게 해 가시는가 몰라.
0: 젊었은 게.
1: 예.
2: 젊어서 그렇지.
1: 그래갖고 죽어도 고집해갖고 이거를 전부 노래가 이제 느린 노래만 집어넣은 거야. 슬로우 노래.
0: 예.
1: 그래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0: 네. 근데 하여튼 표정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후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후회는 안 해요.
0: 말씀만 실패했다고지. 네.
1: 아니, 이제 내가 노래를 저기 돈을 버렸어도 후회는
0: 예.
1: 안 해요.
0: 예, 예, 아니. 그 먼저 얘기를 듣고 들어서 그런가
1: 예.
0: 아니, 좀 너무 뭐, 좋았어요.
1: 뭐 저기 그 고흥 가서 소록도 100주년 기념 때 가서 소록도 노래도 해주고
0: 네네.
1: 그런 하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손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0: 예.
1: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변했지만
0: 네 맞아요.
1: 예.
0: 옛날에 무서워서 못 갔지.
1: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를 가서 악수도 하고 막 만지고 이쪽으로 오고 오시라고 하고 예. 화장실도 막 데려다주고 했어요. 안 웃는다 그러더라고.
0: 아 그래요?
1: 옛날에나 그랬지.
0: 예.
1: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그랬지.
0: 예.
1: 지금은 괜찮다고.
0: 예.
1: 불과 뭐 15년 전, 20년 전 얘기지요, 그게.
0: 네, 아 진짜,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
1: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아 참.
1: 지금 내가 김제에
0: 박수 드립니다.
1: 네, 여기 있으면서 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는 편이지 옛날에는.
0: 네.
1: 그냥 노래만 해라 다녔어요, 사실은.
0: 옛날에는
1: 노래 인생 40년.
0: 예, 오. 아니, 가수니까 노래만 하셔야지.
1: 예, 아니, 예. 또 지금, 노래가 지금 밥 먹고 못 살잖아요.
0: 네. 요즘 밥 안 먹고 라면 드시고 사시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밥도 못 먹어. 예. 노래 불러갖고.
0: 예,
1: 회사가
0: 맞아요.
1: 좀, 많아도 가수를 이제 지역 가수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0: 네. 가수로 돈 벌기는 뭐 정말 저 위에 몇 분 아니면 힘들잖아요.
1: 그러죠. 이제 유명한 스타분들만 좀 돈 벌지.
0: 네.
1: 무명 가수들은 완전히 진짜 배고파요.
0: 배고파.
1: 네.
0: 맞아요. 앞으로 고윤미 씨가 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바램. 앞으로.
1: 바램은 뭐 이제 건강한 게 최고죠.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0: 건강.
1: 60이 넘었으니까.
0: 예. 60이 그래. 넘었어요?
1: 예.
0: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1: 어려 보이죠?
0: 예, 어려 보여요. 나 들어올 때 반말하려고 그랬거든.
1: 사람들이 나보고 예. 호랑이띠라고 하면은 74년 호랑이 그러면 네, 그리고 말아요.
0: 아, 그래요? 예. 아니, 또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오셨나 봐.
1: 근데 몸이 말해줘요. 오. 행사 가서 노래를 하면은 이제 빠른 노래를 옛날에는 그냥 정 무대를 막 휩쓸고 다녔는데 이제 못 뛰겠더라고. 오. 숨이 차갖고.
0: 숨이 차가지고.
1: 아, 이게 몸이 말해주고 내가 예. 노래할 때 음이탈이 가끔 돼요.
0: 예. 그래서. 못 잡아주니까.
1: 야, 예. 예. 힘이 배임 꽉 주고, 예. 노래를 해도 음이탈이 이서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 아,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이제 노래를 그만할 때도 됐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0: 생각만 들지, 계속 하셔야지.
1: 아니, 이제 적당히 나올 때까지 했는데. 예. 아유, 몇 년을 아니면 못 될 것 같아.
0: 대부분 몇 년 아니도 다 10년 이상 해요.
1: 근데 70 넘어갖고는 못하지.
0: 나도 봉사하셔야지.
1: 아유, 내가 봉사받을 나이.
0: 봉사받을 나이요?
1: 내가 와. 70 넘으면 내가 케어받을 나이고 내가 봉사받을 나이에 내가 힘드는 건 그렇잖아요.
0: 아주 현명하십니다. 네. 아우, 아우, 아유, 예. 앞으로 그냥 꿈, 바램은 건강이다?
1: 예,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 이제 건강하게, 네. 예, 예. 죽을 때까지 건강만 아니면 그 체력만 이제 그것만 받쳐주면은 네. 된다 싶어요. 네. 돈도 필요 없고 사실은 네.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0: 네,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네. 또 그러실 거예요. 보니까 건강에 넘쳐.
1: 아니 내가 익산 내려올 때 몸이 안 좋아서 5년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0: 아, 그랬어요?
1: 건강 챙기느냐고. 오,
0: 어떻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니면
1: 그러니까 그 배체드 그 희귀병이 있어갖고.
0: 그러셨어요?
1: 예. 네.
0: 오. 아주 좀 쉬었다가.
1: 그거를 그냥, 돈 벌어갖고 거기서 다, 그것들 병원비로 다 쓰고.
0: 오.
1: 그리고 또 다시 못 고치니까 이제 또 다시.
0: 또 벌어야 쓰겠네.
1: 벌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게도 차려갖고 지금 벌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좋았습니다. 아주 이제 재밌고 모처럼 나오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0: 생각보다 재밌어요. 오, 예. 옛날 또 지나왔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예, 하니까. 예. 예, 예.
1: 아유 옛날에 예, 한 얘기를 또 이런데 와서 또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아 다행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활동 계획이라보다도 저는 이제 이 김제 정보문화협회 홍보대사로 있으니까 거기서 장애인 협회에서만 열심히 이제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만 해야지.
0: 예.
1: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이제 그것뿐입니다. 열심히
0: 아,
1: 하는 거.
0: 예,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죠.
1: 예.
0: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유미 씨도 음악의 감동이 일상에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고유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유미 씨의 목소리로 이 동화의 훨훨훨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고유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밤낮없이 더워서 언제 여름이 가려나 생각들 하셨죠? 그런데 벌써 9월이 시작되었어요. 아무리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곳을 찾지만 자연이 주는 바람만 못하고 자연이 주는 그늘만 못하고 자연이 주는 한 줄기 소나기만 못하죠.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언제 더위가 갈까 했지만 9월은 여름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그곳에 자연이 주는 풍성한 열매의 가을 햇빛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달력 한 장 넘긴 것뿐인데 계절도 같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잖아요. 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의 기적이 살며시 묻어나는 아름다운 9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의 9월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여유롭기를 바라보네요. 그런 가을의 문턱에서 살포시 가을 향기를 마음속에 전해주는 이 시간,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해보려고요. 신들을 만날 준비하시고 마음속으로 걸어보겠습니다.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요즘 스크린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상영되고 있죠. 서점에서도 오디세이아가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오디세이를 보러 영화관에 다녀왔어요. 오늘 걸어서 마음속으로 1부는 김동연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세상의 시작을 노래하는 창세 신화에서부터 로마의 탄생을 알리는 건국 신화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명의 상상력과 가치관이 응축된 거대한 이야기 보고입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보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에게 신화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처럼 건조한 것이 아니라 노래이며 시이고 종교이며 유흥이었다는 거죠. 먼저 판도라 상자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의 선견 지명이 뛰어난 신인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잘 반죽해서 신의 형상을 한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서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만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동물들과 달리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신만이 갖고 있던 불을 훔쳐와 인간에게 전해줌으로써 추운 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고 나름식도 익혀먹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은인인 프로메테우스를 천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과거에 신세를 졌던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대신 인간을 괴롭힐 궁리를 하던 차에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게 화가 돌아가는 방법 말이죠.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자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진 대장장인 신 헤파이토스에게 인간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선물인 것처럼 보일 뿐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파이토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인간, 남자를 괴롭힐 상대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자신의 안에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본떠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냅니다. 헤파이토스의 역할이 끝나자 도둑의 신인 여행의 신 헤르메스는 뻔뻔하고 기만적인 성격을 주었고 미우신 아프로디테는 끝없는 욕망과 근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지혜의 신 아테네는 바느질 하는 법과 배짜는 법을 가르쳐 주어 신이 의도해서 만든 지상 최초의 여자 판도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인간 세계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올림포스 신들이 선택한 판도라의 남자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였습니다. 신들은 지상에 인간 여자인 판도라를 내려보내면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들, 즉 질병, 고통, 절망, 슬픔, 원한, 복수심 등을 가득 담았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자인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보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드니 돌려보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말을 듣지 않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에피메테우스와의 판도라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재미없고 권태를 느낀 판도라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신이 자신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보낸 항아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 순간 항아리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황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재앙은 이미 인간 세상에 모두 퍼진 뒤였습니다. 판도라가 항아리를 여는 순간 인간은 지상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처럼 죽도록 노동을 해야 했고 생로병사의 굴레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아리의 뚜껑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었고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면서 프로메테우스에게 당한 수치를 갚을 수 있게 되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판도라를 보내 해코지를 한 제우스는 그래도 천상의 불을 훔쳐간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아 결국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에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독수리에게 뜯긴 간은 저녁이면 다시 자라나고 어김없이 다음 날 아침이면 찾아오는 독수리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고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인 판도라는 여자의 얄팍한 호기심이 결국 인간을 낙원에서 끌어내는 원흉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성이 가장 두려워한 여성의 매력에 빠지는 것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까닭에 판도라는 욕심과 유혹의 화신이 그려지고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파괴하고 인간 질서를 몰락시키는 주범으로 선택이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신 에로스와 푸시케입니다. 미모의 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 아레스가 서로에게 호감을 품었을 때 둘 다 기혼자였지만 거침없는 정열로 사랑의 신 에로스가 태어납니다. 에로스의 화살통에는 황금 화살촉과 납 화살촉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황금 화살촉에 맞으면 누구나 사랑의 불길에, 납 화살촉을 맞으면 증오의 빙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물론 신도 마찬가지였고 에로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에 사랑의 신도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딸만 셋인 왕국의 셋째 딸 푸시케의 미모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 에로스에게 푸시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생각하지 못한 것, 자신의 아들도 남자이며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푸시케의 잠든 모습에 넋이 나간 에로스는 자신의 화살에 찔리게 됩니다. 이 화살에 맞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푸시케는 당신 딸과 결혼할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들보다 더 힘이 센 날개 달린 뱀으로 바위산 위에 딸을 놓으면 그가 데려갈 거라는 신탁의 운명을 맡깁니다. 온갖 꽃들과 향기 가득한 풀들로 가득한 궁전의 주인이 된 푸시케는 밤에만 나타나서 몬둥이 틀면 사라져버리는 남편 에로스와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향수병이었죠. 그래서 푸시케는 어느 날 에로스에게 언니들을 만날 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해주죠.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언니들은 신랑의 얼굴을 보지 못한 푸시케를 알고 남편의 등잔불을 비치게 됩니다. 침대에는 너무도 기품 있고 황홀할 정도로 잘생긴 청년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가 들고 있던 등잔에서 뜨거운 기름이 에로스의 등에 떨어지고 맙니다. 잠을 깬 에로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푸시케를 남겨두고 날아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신뢰를 먹고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사랑의 진실을 깨달은 에로스는 푸시케의 존재 교류를 기대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어머니 아프로디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내어줍니다. 밀과 기장, 양귀비 씨앗을 산더미처럼 쌓은 후 종류별로 구분하라고 하자 개미들이 나타나 숙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덤불이 우거진 강둑으로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강둑의 갈대숲에서 난폭한 양들이 자러가는 저녁 때 찔레나무에 걸려있는 황금 양털을 모아서 오라고 말해줍니다. 이번에도 임무를 끝낸 푸시케를 보고 아프로디테는 속이 상해 죽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가면 검은 물이 흐르는 폭포가 있는데 그곳은 저승에 흐르는 강인 스틱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물병에 그 불을 담아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독수리가 나타나 물병에 검은 물을 담아다 줍니다. 물러서지 않고 아프로디테는 저승에 내려가 저승의 여왕에게 화장품 단지를 담아달라고 부탁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탑에서 뛰어내려 저승길로 가는 푸시케에게 탑 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도움으로 심부름을 완수합니다. 하지만 저승에서 올라오는 길에
화장품이 궁금하고 에로스를 만났을 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단지를 열어버립니다. 그 단지는 영원히 잠들게 하는 거였죠. 마침 날개의 상처를 다 치료한 에로스가 하늘 창문으로 푸시케를 보고 다급히 내려와 눈에서 죽음 같은 잠을 빼내고 그녀를 깨웁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올림포스 산으로 가서 제우스에게 푸시케와 결혼 승낙을 받아내어 영원한 여인이 됩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블루타스, 즉 기쁨입니다. 육체적 열정의 에로스와 정신적 헌신의 푸시케가 만나는 곳,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인 에로스와 정신적인 푸시케는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진정한 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시지프스 신화입니다. 시지프스는 고대 도시 코린토스를 창건 과정에서 디오니소스의 이모인 이노의 아들 멜리케리테스의 시체를 발견하고 성대학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이스트미아 제전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에 올림픽 경기로 발전합니다. 어느 날 시지프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코린토스를 살피기 위해 높은 망루에 올라갔다가 제우스가 요정 아이기나를 끌고 사라지는 걸 봅니다. 잠시 후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강의 신 아소포스가 시지프스에게 달려와 딸을 못 봤냐고 묻고 시지프스는 알려줄 테니 펠레네 언덕에서 샘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자 시지프스는 딸의 납치범이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아수포스에게 크게 망신을 당한 제우스는 화가 나서 누가 고자질을 했는지 조사했고 시지프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데스 앞에 끌려간 시지프스는 지상에서 올라가 아내에게 장례를 치르라고 하겠다고 말하고 하데스는 사흘의 말미를 주고 저승에서 다시 이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지프스는 천수를 누린 뒤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시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오래 참고 기다렸던 듯이 제우스는 추상같이 따졌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인간 세상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느님과 염라대왕을 능멸하더니 죽음의 신까지 가두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신을 모멸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당장 저놈을 타르타로스의 계곡으로 끌고 가 그곳의 거대한 바윗돌들을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지프스는 바윗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았고 그 돌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다시 계곡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시지프스가 그 돌을 다시 굴려놓으면 또 낙하를 하염없이 반복했습니다. 시지프스가 제우스의 판결을 듣고 웃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데스를 속이고 지상으로 올라온 뒤부터 제우스의 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죽음 이후로 후퇴했는데 죽음 이후의 판결이라는 게 공연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화가 유명해진 것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이 이야기를 인간의 삶에 빗대었기 때문입니다. 시지프스의 상황이 바위를 밀어올리면 떨어지고 다시 밀어올리면 떨어지는 목적지도 없고 완성도 없는 끝없는 무한 반복입니다. 인간의 삶이 시지프스의 반복되는 노동과 같지만 까뮈의 결론은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시 바위를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지프스는 신화는 끝없이 반복되는 삶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헬레네를 보여주고 형 헥토르는 엄청난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 그 시각 에레네우스는 형 아가멤논에게 트로이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에 똥칠을 했다며 복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지휘하는 트로이 군대는 최강으로 10년간의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사상 최대의 전쟁에 최고의 영웅이 필요한 때, 사상 최대의 전쟁에 최고의 영웅이 필요할 때, 아티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스를 찾아갑니다. 한편 사절단은 트로이로 돌아오고 평화가 찾아온 줄만 알고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헥토르는 헬렌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천 대의 연합군 함선이 트로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 50명의 정예 부대만을 가지고 아킬레스는 상륙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헥토르는 신전의 잠복에 있던 연합군에 포위되고 마는데요. 아킬레스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5만의 연합군은 트로이로 진군을 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페리스와 에레네우스의 1대1 결투에서 힘없이 무너진 페리스는 형 헥토르에게 도망치네요. 두 영웅의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되고 결투의 끝은 트로이의 영웅 헥토르의 죽음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아킬레스는 헥토르를 말에 매달고 끌고 가네요. 그날 밤 연합군 막사로 트로이의 왕 후리아노스가 찾아와 아들 헥토르의 저승 가는 길에 노잣돈을 올려두게 해달라고 하며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의 간절한 부탁을 아킬레스가 들어줍니다. 그리스 장례일 10일 동안 전쟁을 유보한다는 약속과 함께요. 연합군도 잠시 여유를 갖고 쉬는데 오디세우스는 나무를 가지고 목마를 만드는 병사를 보고 뭔가 떠오릅니다. 트로이 성문 앞에 아테나 신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며 목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태우자고 하지만 신께 바치는 선물이니 성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네요. 모두가 잠든 시간 목마 안에서 그리스 정예 부대가 뛰쳐나오고 성벽의 문은 그렇게 열립니다. 숨어있던 연합군이 몰려들어오고 트로이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참히 무너져버립니다. 파괴되는 신전에서 트로이는 무너지고 페리스의 화살이 전쟁 영웅 아킬레스의 뒤꿈치를 정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스는 전사하고 트로이 온 도시가 불타오르는 신전 앞에서 오디세우스는 헥토르와 한 시대를 살았음을 역사가 기억해 주리라 믿으며 막을 내립니다. 시대를 지배하는 영웅들은 신들처럼 영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삶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며 내면의 길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는 조금씩 신화 속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끝없이 산을 오르는 시지프스처럼 오늘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누군가는 태양신의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오르려는 무모하고 헛된 꿈도 꺼보지죠. 그렇게 우리들은 신화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화 속의 신들처럼 만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좀 더 일찍 용서하고 이해했다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자신을 뒤돌아 봅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 목마를 타고 가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박인환 씨 목마와 숙녀의 쓸쓸함이 깊게 다가오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목마와 숙녀, 박인환.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거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석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럭이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오는데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하나쯤 목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힘겨울 때 잠시 몰락하고 싶은 목마, 그 안에 잠시 머물며 오롯한 나만의 세상과 시간을 갖고 싶은 목마, 신화 속 영웅들처럼 시 속의 숙녀처럼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는 훨씬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 오늘 혹시 마음이 지치셨다면 잠시 목마를 타도 좋겠습니다.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세요. 목마가 데려가는 곳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 마음 한가운데인지도 모르니까요.

0: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명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옆자락을 이야기한다.
1: 4부는 신분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꿈꾸며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디세우스 영화를 보고 나서 오늘 이야기 속으로 걸을 수 있어서 저는 더더욱 기쁨도 컸습니다. 함께한 그리스 신화 속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었고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는 건 신화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욕심도 내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어쩜 인생은 완벽한 결말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시지프스가 오늘도 바위를 밀어 올리듯 우리도 내일이면 다시 하루를 시작하겠죠. 신화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수천 년 전 신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사랑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길을 잃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와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으로 신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에 작은 의미로 남길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달려간 장을 넘겼을 뿐인데 생활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냉장고에 넣어둔 물도 꼭 차갑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도 잠깐 고민하게 되죠. 얇은 옷 하나를 더 챙길까?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9월은 어쩌면 계절이 확 바뀌는 달이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길위에서도 그 작은 변화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0: 오늘은 지리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걸으러 가면서 치마를 입고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치마를 입고 지리산 임도길을 갈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고 또 막상 길에 들어서고 보니 아이고야 이건 옷차림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임도길 궁금하시죠? 자, 오늘도 길을 안내해 주실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0: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함께 걷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0: 오늘 또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여수의 은빛 모래가 반짝이는 마을 가사리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요즘에 정말 기후 위기라는 속에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일을 소명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2: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가 이렇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대장님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예, 변함없는 해랑길 가이드 대장이고요. 아, 여름이 되니까 저희 바닷가는 너무 덥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습하고 덥고 그래서 저희가 산을 향해서 걷는데 산 중에 능선길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임도길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아주 높은 천고지 이상의 임도길을 선택해서 걸었고요. 뭐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 새로운 방송에 같이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김은영님은 가사리 생태교육관 관장님이라고 드렸습니다. 혹시 네. 가사리 생태교육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희 가사리 생태교육관은 여수의 소라면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방금 웃었냐면 제가 관장이라는 말보다 저희 아이들이 간장 선생님이라고 불러가지고 그 말에 익숙해서 약간 좀 웃음이 나왔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월에는 저희가 그 자원순환 축제라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는데 조금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거죠?
2: 아, 그럼요. 저희가 그 자원순환 축제는 전 국민이 자원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홍보하고 교육하고 또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다 오셔도 되고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9월 6일 2시부터 저희 가사리 생태교육관 전 공간을 오픈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0: 와.
2: 꼭 오십시오.
0: 네. 시간 내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걸을 건데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은영님도 고생하셨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치마를 입었다지만 은영님도 예상치 못했던 길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장님.
1: 예.
0: 오늘 코스 한번 안내해 주시겠어요?
1: 예, 오늘 코스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임도길을 걷는데 그 임도길 중에 그래도 숲이 빼곡히 있는 코스를 잡다 보니까 지리산 둘레길 근처의 임도길을 찾았습니다. 이게 남원 운봉에 있는 임도길인데요. 그 시작점은 이제 운봉 쪽에 바래봉 산 능선 밑에 있는 임도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교육원 거기서 출발해서 임도를 타고 남원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까지 걷는 총 7km 정도의 걷는 거리고요. 시간은 아마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고 여기는 이제 숲이 깊고요. 사람들이 좀 잘 다니지 않는 임도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0: 대장님, 저는 임도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달 무주에서 걸었던 것처럼 폭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은 좀 달랐죠.
1: 그 임도길이 이제 전체가 한 7km, 12km, 한 4km 돼가지고요. 한 23, 4km 정도의 임도길이에요. 이게 운봉에서 지리산 발해봉 쪽을 바라보면은 산 중간에 이렇게 임도가 쭉 났는데 이 코스 중에 처음 시작 코스로 본다면 운봉의 그 동편제 마을 그 소리숲길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1코스나 허브밸리에서 시작하는 2코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량도 일부 뭐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코스는 사실은 좀 숨겨진 사람들이 좀 잘 가지 않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가 이제 다른 저 지난번 그 덕유산 둘레길 1코스 만성에서 시작했던 그 코스하고는 다르게 좀 오래된 묵은 그런 임도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낯선 식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느낌, 경험들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선택했습니다.
0: 네, 제가 걸어보니 정말 생태 보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래서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임도길이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진짜 좋았어요. 제가 처음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이 이 길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얇게 펼쳐져 있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구름들이 3차원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영님 그날 하늘 기억하세요?
2: 네, 제가 올해 그 기억에 남는 하늘 중에 그 몇 안 되는 날인 것 같았어요. 그 높은 구름, 중간 구름, 낮은 구름 이렇게 구름의 위치가 다 달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었고 그걸 보는데 시원한 느낌이 절로 들었습니다.
0: 이렇게 임도길을 올라가면서 가장 처음 만난 친구가 청개구리였어요. 배수로 옆에 가만히 앉아서 한참을 좀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장님도 아, 왜 자꾸 안 따라오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좀 그렇죠. 깊은 산에 들어가면 좀 떨어져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볼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도길이 또 깊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이제 초입에서는 하늘에 멋진 하늘 봤고요. 구름이 오가는 하늘,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떻게 보면 가을의 시작을 한 일주일 먼저 빨리 경험했던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꽃들 뭐 다른 나무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살짝 허리를 이게 숙이고 보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식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늦는가 보다. 소위 이게 해찰이라고 하죠.
0: 아, 맞아.
1: 우리 뭐 해랑길 가다 보면 해찰하다 보면 네. 원래 계획보다 1시간, 1시간반 더 지연이 되기도 하는데 숲이라 좀 걱정은 됐지만은 그래도 이런 멀리서 보면서 네. 체킹하면서 걸었습니다.
0: 아마 저희들 관리하랴, 앞에 길을 뚫어야 되랴 아마 참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은영님도 걸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시간을, 시선을 잠깐 멈추는 것들이.
2: 처음에 걷기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빠른 걷기인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 멈춤의 시간들이 저에게 안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사는 공간들도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네. 일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껏 그런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아주 천천히 자연을 실컷 보고 왔습니다.
0: 이야, 저는 사실 이런 순간 때문에 걷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 우리가 이제 오늘 그 구간 7km를 완주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서 뭘 봤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개구리 다음에 또 어떤 친구를 만났죠?
1: 뱀을 봤죠? 네.
0: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1: 비양을 봤습니다. 비양.
0: 그래서 아 이런 게 지리산이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참 많은 임도길을 걸었죠. 근데 이렇게만큼 생명체들을 많이 만나는 그리고 초반부터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임도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곳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북학생교육원 주변 지나갔고 여러 이정표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길 한쪽에 재밌는 글귀 하나를 좀 만났습니다. 내 속에 숲이 산다. 고요하던 숲은 바람에 술렁인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오늘 걸을 숲이 어떤 모습일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글귀였습니다. 혹시 은영님은 산에 가면 이런 안내문이나 이렇게 글귀를 좀 자세하게 읽는 편인가요?
2: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에 이게 잘 안 담겨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숲이 산다라는 말이 조금 감성적인 그 문장처럼 느껴져가지고 네. 좀 마음에 담아두고 이번에는 내려왔습니다.
0: 또 이렇게 또 걷다 보면 우리가 이정표를 또 만납니다. 전망대 100m, 뭐 솔맨 쉼터 290m, 그리고 세골산 방향. 대장님, 지리산을 예. 많이 걷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지리산이라고 하면 천왕봉 정도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실제로 와보면 이 산줄기와 길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 나이 또래, 80년대 학교를, 9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리산 종주, 뭐 여름에 많이 하죠. 한 번은 꼭 가본, 학창시절에. 높고 뭐 능선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말로 죽자산자 올라가면은 저녁 때 되고
0: 네.
1: 아, 그 능선길을 걸어도 끝도 없는 그런 젊은 날의 험한 힘든 기억인데 저 커가다 보니까 이제 지도에 이제 좀 더 밝아지잖아요. 뭐 저희 이제 이런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줄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맥하고 다른 게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의 흐름으로 해서 크게 이제 우리 한반도로 보면은 백두대간 있고요. 그 백두대간이 우선 남쪽에서는 큰 가닥으로는 지리산에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더 길게는 광양, 백운산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리산 골짜기에 우리가 이제 운봉은 어떻게 되냐면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무의 정령치라고 있잖아요. 정령대 용모정에서 정령치를 구룡폭포 넘어 정령치로 타고 넘어가면은 꼬불꼬불 넘어가면은 이제 뱀사골에서 올라오는 달군 계곡 그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바로 백두대간 본능선인 만복대 애를 걸어서 성삼재 그리고 성삼재에서 뭐 주차하고 좀 그다음에 노고단 그 밑에 주차장에서 주차한 다음에 노고단까지 가고 노고단 정상 탑 있잖아 아니 할미봉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본 주능선 이제 시작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대간길이 그 지리산에서는 그 끝점에서 거기서 거의 마지막인데 그 능선이 저희 이제 운봉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운봉에서 저쪽 구룡폭포 쪽 그러니까 나 육무정 쪽으로 가는 쪽 거기 고개 넘어가는 데가 대간의 고개예요. 그래서 그 고개에서 고개에서 살짝 왼쪽으로 운봉 쪽으로 쭉 난 게 바로 이제 발해봉 철쭉 죽지 않은 그곳. 그래서
0: 네.
1: 그 뭐 줄기로 보면 이제 운봉에서 보면 발해봉 그다음에 뭐 고개로 보면 뭐 부은치 팔랑치 뭐 세동치 뭐 저는 팔랑치 같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골산이라고 있고
0: 네.
1: 저희가 이제 사실 올라간 학생교육원에서부터 거기 전시장까지 거리는 그 세동치 쪽에 위로 세동치 가까이 올라가서 임도 타고 그다음에 세골산은 들리지 않고 그렇게 고리봉 옆으로 내려오는 이런 임도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임도길을 갈 때는 그 위에 산 능성을 좀 찾아보는 거거든요. 아,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 거냐. 그래서 이제 좀 능력이 된다면은 멀리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이 어디야 저게 능성길이 하는데 뭐 남쪽은 산 쪽에 들어가면 더 안 보이잖아요. 끝까지 오르지 않는 이상은 능성까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길을 못 보는 거고 북쪽으로 보면은 저쪽 남원 쪽에 이렇습니다. 남원 쪽에 그 유모장에서 옆에로 쭉 타고 가면은 여원재. 거기 보면 이제 그 고속도로, 88 고속도로. 여원재는 이제 남원에서 운봉 넘어가는 산골. 그 고개거든요. 그 다음에 88 고속도로 지나서 장수 버남에, 버남 뒷산으로 하면은 거기가 이제 봉화산 철쭉재. 철쭉 축제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지나면은 호남 정맥하고 백두대간하고 나눠지는 영취산이라고 있어요. 백운산 영취산. 그러면 거기는 장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 저쪽 소위 장수의 금강이 바른지 수분째로 이렇게 해서 마이산으로 나오거든요.
0: 이야.
3: 이제 그 길이 거기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60년 고개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0: 네,
3: 그 다음에 뭐 남덕유산,
0: 어.
3: 그 다음에 덕유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 좀 높은 데 가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좀 헛갈리지만은 좀 누가 산을 잘 아시는 분 사실은 이제 지도로 봐서는 한계가 있고요. 실제 발로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왔구나.
0: 어.
3: 그래서 그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압니다. 그 맛이죠. 얼마나 설명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끝에 마지막에 다 내려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었던 데가 조기산에서부터 조기까지야라고 이렇게 대장님이 항상 일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발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좀 욕심을 부리자면 사실은 지금 발해봉에서 정령치까지 능선길
0: 네.
3: 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저희도 나이가 좀 먹어가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편한 길을 좀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0: 네.
3: 에, 그래서 바로 능선 밑에 임도를 좀 선택하는 것이죠.
0: 저는 그냥 그 임도길이 남들이 가보지 않는 길이기도 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임도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숲속에 이렇게 온전히 들어와 있는 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위에서 내려보는 것들도 있지만 그 속에 빠져서 걷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지리산을 걸었잖아요.
3: 예.
0: 근데 이 고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운봉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도 지대가 높기도 한데 운봉에서 좀 더 많이 올라갔죠?
3: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저 운봉 그 고도를 저기 해발을 좀 봤어요. 봤더니 운봉이 보통 평균 700 고지예요. 그러니까 오. 전주에서 보면은 모악산 정도의 분지예요. 근데 이제 운봉 그 분지 그러니까 대관으로 나눠지는 건 사실 물길이 나눠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가 정확히 표현해서는 낙동강의 시작점 중에 하나예요.
0: 아, 뜻밖이네요.
3: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흘러가지고 저쪽 마천, 인월 마천 흘러가지고 함양 이쪽으로 거쳐서 진주로 갔다가 남강 있잖아요. 남강 네, 쪽에 네. 남강댐 있잖아요.
0: 네.
3: 거기서 끝나거든요. 바다로 물을 한번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물이 또 이어져가지고 낙동강으로 나가는. 이런 거거든요. 낙동강 수계의 시작점에 전라북도의 시작점이 거점이에요.
0: 아.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요즘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후변화. 아열대로 변하는 거. 그럴 때 한국 땅에 한반도에 남아있는 온대지방의 남쪽으로 끝점이 바로 지리산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어떻냐면 바로 지리산 산 위하고 그리고 좀 들어가는 곳이 여기예요. 뭐냐면 남원. 남원 중에서도 운봉. 지금 장수, 번암. 그다음에 장수, 장계 이런 데요. 그래서 거기에 몇 군데가 분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기가 좋은 곳이죠.
0: 그러니까 또 집이 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면서.
3: 땅값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항상 정상을 향해서 걷는데요. 저희는 오늘 정상을 찍지 않았어도 지리산이었고요.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았어도 지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님이 우리가 아마 천고지는
2: 네.
0: 찍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 네. 700에서 한 1013고지까지
0: 와.
3: 한 300, 고도 300 차이를 이제 오르고 내리고 뭐 그렇게 갔습니다.
0: 네, 저희가 전북학생교육원에서 임도길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한 3, 40분인데 쉽지 않게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2: 네.
0: 그리고 이제 오르막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도길이 확 퍼지죠. 계단도 다 걸었었고 마지막에 임도길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아이고야 다행이다.
2: 저는 거기에 점심 드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그 오르막이 생각보다 그 길진 않았는데 약간 경사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산을 걷는 전 좀 걱정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됐는데 임도길 만나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또 자신감이 생겼어요.
0: 그래요. 자신감이 저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못 가겠는데 너무 힘든데. 그리고 제 복장이 지금 온전한 복장이 아니었다고요.
2: 피크닉 오셨어요.
0: 제가
2: 샤랄랄라.
0: 진짜 그 복장으로 제가 올라갔죠. 아니,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지 않더라. 그리고 임도길이니 굳이 내가 등산화를 신지 않았어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 오르막이 아이고 이거 정말 갇혔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1: 사실은 저 임도길 포장이 아니라 이제 도로로 만들어진 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 가지 코스 중에 도중에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도 만나는 데까지는 좀 등산을 한 것이죠.
0: 네. 자, 임도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흙길이 좀 보이다가 좀 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야 여기엔 얘네들이 풀들도 잘 자라는구나. 오 그만큼 뭐 야생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길보다는 풀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도라고 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저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어떠셨어요?
2: 저도 당황을 같이 옆에서 했는데요. 제가 아는 임도는 흙하고 자갈이 이렇게 있는 길이었는데 네. 이번 임도는 그 여러 가지 풀들이 너무 많이 사람의 발길과 손길을 안 닿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 풀밭에 무엇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님하고 한은주 선생님 뒤에 꼭 붙어갖고 간 이유가 뱀이 나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따라갔습니다.
0: 아마 대장님도 걱정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좀 사실은 혼자 갔으면 좀 걱정했겠죠. 더 주의를 했을 텐데 뭐 대장이니까 아 뭐 물리면 내가 물린다.
2: 아
0: 진짜
2: 그러셨어요?
1: 아주 용감하게.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뱀이 뱀을 생각하면서.
0: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걷다 보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게.
2: 옆에 그 물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대장님이 산에 있는 죽은 나뭇가지 큰 걸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풀을 쳐내면서 저희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풀들이 무릎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종아리에 얼마나 까끄러웠을까요?
2: 네.
0: 그런데 그 풀들이 거칠지가 않고 부드러워서 날카롭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저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가면서 했죠. 야, 이 풀들이, 아, 저렇게 피크닉 온 분들. 자, 이제 발목을 열심히 벨 텐데, 종아리를 벨 텐데. 그러면서 또 이제 아는 체를 했죠. 뭐라고 하냐면 풀 중에 그 한자로 쓸 때 벼화 벼화변 네, 벼화자 아, 그러니까 나무 목자에다 위에 이제 하나
0: 네.
1: 아, 붙이는 거가 있는데 요렇게 생긴 풀 요렇게 생긴 한자를 가진 풀들은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벼 기반인데 이 벼가 이제 그 벽시 보면 꺼끄럽잖아요. 그게 다 실리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벼와자가 붙은 풀들은 바로 이제 실리카가 그 이파리 끝에 이런 실리카의 성분들이 많아서 거칠다, 뱀다, 아, 뭐 이런 얘기.
0: 그러니까 뱄을 텐데 네. 발 아래를 너무 신경을 써야 돼서 그리고 풀이 너무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닥이 바른지 울퉁불퉁한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못 느꼈나 봐요, 제가.
1: 그 풀은 사실 그런 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봤던 억새, 억새도 마찬가지로.
0: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참 걷다 보면서 야, 어떤 동물의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흙들이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그게 작은 공간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널찍이 이렇게 펼쳐진 거 보면서 어?
2: 멧돼지다.
0: 멧돼지 유치원인가 봐. 얘네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었나 봐.
1: 저는 앞으로 가면서 와 여기 멧돼지 학습장이냐 아니면 멧돼지 공원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꿀꿀스쿨.
3: 꿀꿀스쿨이었구나. 근데 정말 멧돼지가
1: 가는 길에서 보면 정말 많이
0: 네.
1: 예, 막 파고 해치고 막 뒹굴고 막 해놨어요. 거기가 인도니까 위에 물들이 그 고랑이 잠깐 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평지고 그래서 멧돼지 놀기엔 너무 좋은 곳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감히 그곳을 겁도 없이
0: 그러게요.
1: 네, 치마 입고 들어갔다는 거죠.
0: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러다 마주치면 어떡하지? 너무 고요하고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주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약간 긴장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마주쳤던 게
2: 섣동구리?
0: 아!
2: 솥동굴인가?
0: 그래, 맞아요.
2: 먼동굴이가.
0: 그, 저희가 이제 잠깐 쉬는데, 그 앞에 있는 길에, 나비들이, 무더기로, 한, 여섯, 일곱 마리가 앉아있고, 거기에 작은 곤충이 막 움직임이 보였던 거죠? 가서 봤더니, 분명히 누구의 똥인데, 그게 이제 다 부서져가지고서, 보이진 않지만, 그게 좀 넓어서, 이게 고라니 똥인가? 아니면 멧돼지 똥이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뭐 말똥구리가 아니면 소똥구리 아니면 돈똥구리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좀 특별한 게 처음에는 그 나비를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냥 등이 반짝거리는 저 소똥구리를 봤거든요. 그러다 가만히 이렇게 더 유심히 쳐다보니까 아 뭐가 움직여요. 갖고 이게 날개를 접은 나비가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색깔은 검어요.
0: 맞아요.
1: 똥색하고 똑같아요. 야, 무슨, 야. 참, 이 자연의 적응이라는 게, 생물의 적응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거 쉬어서 보지 않았다면은 못 보고 지나갔을.
0: 맞아요.
1: 관객인데, 아, 참, 대단한 걸 좀 느꼈죠. 자잘하지만.
0: 그렇죠. 그리고 유난히 나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꽃들도 의외로 많이 네. 펴 있어서 참 여기는 다른 세상. 우리가 한여름에 모두가 지쳤을 때 힘없을 때 여기에서 있는 식물들은 푸릇푸릇하고 그다음에 생동감이 좀 있고 뛰어다니고 있는 뭐 개구리, 청개구리 얘네들도 통통하게 어느 정도 좀 커 있어서 여기는 좀 살기가 좋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걸었습니다.
1: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수국.
2: 산수국.
1: 산수국. 산수국이 꽤 많았습니다.
0: 그래 식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임도길 벗어나서 계곡 사이사이에 있어가지고서 아무튼 그 친구들이 색깔들이 또 되게 다양했어요. 하얀색도 봤다. 약간 초록도 봤다. 파랑색도 봤다. 핑크색까지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1: 뭐 제주도처럼 이렇게 풍성한 네. 예, 수국은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아 이게 임도 특히 오래된 길
0: 네.
1: 사람이 잘 사용하지 않는 길 물론 임도 목적은 뭐 사람이 쓰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임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 오래된 정원이 될 수 있겠구나.
0: 네.
1: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네네.
1: 사실 정원이 관리를 잘하면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임도는 그 식물들을 관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란 이름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피어나는 것 보니까 야 이거 참 교육장으로 근사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덕유산 임도길을 걸었죠. 그때도 산 중턱을 걷는 임도였는데 오늘 지리산과는 느낌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덕유산의 임도길 그리고 오늘 걷고 있는 지리산의 임도길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1: 덕유산 임도길도 둘레길 거기는 이제 지리산 아니 덕유산 둘레길 1번 코스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개방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쪽에는 임도길 위와 아래가 길로 구분된 위와 아래가 뭐랄까 사유지들이 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임도길 거기도 꽤 높은 고지인데 그때 당시 덕유산 고지가 높게는 700까지 올라갔는데 사과를 심더라고요.
0: 아, 네, 그렇죠.
1: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뭐
3: 장수 사과에서 이제 지금 무주 사과.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무주 사과가 좀 버티고 있고요. 그런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생이 교란이 좀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나무들 많이 이제 제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활지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멀리. 그래서 멀리 산들도 보는데, 이 지상 같은 경우는 물론 거의 국립공원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제 좀 보존 산림 쪽이라서 그런지, 아, 그리고 또 임도가 오래돼서 그런지 숲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개활지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늘에서 여름, 한여름에 그늘에서 쉬면서 걸을 수 있는 길로서는 정말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상한 길이었지만은 뭐 생각으로 그 시원함과 그 촉촉함과 뭐 여러 가지 그 풍, 뭐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좀 여유로움들을 임도길에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자, 은영님은 오늘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네. 오늘 길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좀 하시고 싶으세요?
2: 가을을 마중 나온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0: 아, 네?
2: 제가 아마 날씨 요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전주에 왔는데 구름을 몰고 왔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네. 그날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가지고 한여름 같았는데 네. 제가 그 숲에 들어가서 그 바람이 달라진 걸 느끼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가을이 그냥 온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0: 저는 이제 야생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만든 임도였고 또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긴장하면서 그렇고 또 등산이라고 하기에는 정상을 향해 올라간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길을 찾아가며 걷는 길이라고 저는 해두고 싶습니다. 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요. 두 번째 코너 소소가 소중할 때 이어가겠습니다.

0: 소소가 소중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리산길을 걸었어요. 근데 잠깐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대장님이 아직 그 감흥을 미처 전달하지 못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저희 대장님을 철학하는 공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느꼈던 감흥 얘기를 맞죠.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 역시 철학자의 눈으로 봤던 그 수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 이거 마지막에 하는 얘기인데, 아,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저기,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가장 강했던 것은 그 태풍 영향으로 구름이 이제 높은 산등성에 흘러가면서 들렸던 그 바람 소리였어요. 그리고 물론 정말 가을에 그 따뜻한 바람, 아니 따뜻한 바람보다는 그 시원한 바람이죠. 뭐 따뜻하다면 곡식이 익는 바람인데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무와 숲이 만나, 아, 바람과 숲이 만나면 소리가 난다는데 이게 바람 소리일까? 숲 소리일까?
0: 네.
1: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숲마다 소리가 다르고 바람마다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 우린 이렇게 느끼는데 아 사람들도 느끼겠지. 그래서 아, 좀 이런 걸로 좀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소리란 근원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태 교육 뭐 하고 뭐 현대인의 뭐 생태맹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탈 생태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작은 뭐냐? 저 들려 귀를 저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를 좀 가까이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0: 이야.
1: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많이 현혹되잖아요. 소리는 사실 현혹되지 않는 좀 근원의 것이거든요.
0: 오, 그렇죠.
1: 아, 그걸 느끼려면 여름에 꼭 여러분들 덥다고 좋은데 피서도 있지만은 높은 산 쪽에 한번 올라가신 것을 권합니다.
0: 그래서, 네.
1: 예, 산바람, 산 숲소리, 그 거친 바람 소리를 이 더운 여름에 꼭 한 번은 해마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임도길을 추천합니다.
2: 추천합니다.
0: 아, 네.
1: 갑자기 이 마무리 멘트가 돼버렸어요.
0: 아, 저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던 거. 그 골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유난히 파르르 떨렸던 이파리가 생각이 나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 소리 들었어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1: 그치.
0: 떨림 소리. 그 떨림이 소리였어요.
1: 그저 부르르 떨고 있어서 그 소리가 귀에
0: 예.
1: 들리진 않았지만, 들리는 듯,
0: 예.
1: 소리가 났죠.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주변의 둘레길에서 걷는 이파리가 막 흔들리는 게 바람의 소리일까 아니면 숲의 소리일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걸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소소가 소중할 때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여름을 기억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던 거는 예전에는 여름이면 우리 엄마가 봉숭아를 찧어서 손에다가 물들여 줬었어요. 무명실로 해서 손이 쪼그라드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밤에 자기 전에 해주고 가면. 그러면 무심결에 풀러서 이불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던 것도 기억이 났었고, 그리고 그 봉숭아 물이 첫눈 올 때까지 있으면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여름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올해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무엇으로 기억을 할까? 아니면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사진?
0: 그날 인도를 걸은 후에 점심 먹고 카페에서 어두운 검은 그림을 산 넘어오는 검은 그림을 봤어 구름을 봤어요. 그래서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딱네 방울 내렸습니다.
1: 맞아요.
0: 일기예보 꽝이에요. 비껴갔습니다. 그 여름에 그 소나기 오기 전에 바람 있잖아요. 마파람 분다고 하죠. 아, 그 바람 소리. 소나기 내리기 전에. 아, 여름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뭐 시골에 살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소나기라는 그 단편 소설을 또 우리가 이제 책에서 봤잖아요. 그때 그 아마 비를 피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그 깨떼 사이에 깨떼 말린다고. 그때 당시 이제 8월 달에는 깨떼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깨떼가 참깨.
1: 이렇게 세우나?
0: 예, 근데 지금 아직 참깨가 좀, 모르겠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가. 원래 참깨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1: 세워놓죠.
0: 세워놓거든요. 그막 소나기가 내리면 집까지 이제 못갈 경우, 그 깨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우두둑 하면서 이제 봉이죠? 깨봉에 이제 소나기가 떨어지는데, 그게 깨 떨어지는 소리인지, 비서른지, 물론 이제 깨는 안 떨어지겠죠. 아, 그런데 그 기억, 그 느낌, 그 이미지, 그 소리, 이게 유년의 어떤 여름을 대표하는, 여름이라 하면 이거, 그런 걸로 남죠. 이번에도 좀 그러길 바랐는데, 아, 비 방울, 네 방울. 아, 이건 아니었다. 기후변화 그렇게 심각하다. 뭐 이런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2: 저는 한여름에 먹는 옥수수. 여름에는 다른 뭐 과일도 굉장히 풍성하고 감자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옥수수가 제일 그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여서 옥수수가 제일 기억에 나는데 아까 점심 먹을 때그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대장님이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도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 기억나죠? 우리 주차장.
1: 기억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교육 전시장 옆에 그쪽에 넓게 우아래로 저기 옥수수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풍경이 사실 산골의 평지에 여름에 많이 있어요. 그 옥수수가 옛날에 우리가 봤던 옥수수보다 훨씬 뭐
2: 키가 커요.
0: 육종을 했는가 키가 무지 커요.
1: 네, 엄청 크죠.
0: 예, 그리고 옥수수도 많이 열고 일부는 뭐 어디 사료용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여름 옥수수.
2: 저희는 저희 동네가 화양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화양면에, 여수 화양면 유명한 게 옥수수여가지고 옥수수 축제도 해요. 그래서 초여름에 한번 이렇게 부드러운 옥수수가 나오고, 그리고 한여름 좀 지나려고 하면 찰옥수수 나오고, 그리고 요즘 초당 옥수수까지 이렇게 막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흔해가지고 막 먹는데, 예전에는 그걸 할머니가 가마에다가 한솥단지 이렇게 삶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냉동시켜서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1: 어머.
2: 근데 지금 이제 할머니 안 계셔가지고 그런 걸 못하지만은 여름이 되면 이 옥수수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저희 동네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될 정도로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유일하게 계속 살아남는 게 나중에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이제 살아남는 게 밀과 옥수수 정도밖에 안 남는다고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1: 여름에 모든 것들이 힘이 없고 누렇게 시들어갈 때 운봉에 있는 옥수수는 당당하게 햇빛을 맞이했고 또 옥수수 때 사이사이에 있는 이 열매들이 사람을 참 풍성하게 했고 야 여기는 동네가 아직은 생명이 꽉 차 있구나 물이 꽉 차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을 먹는 것으로서 기억을 하는 거고 또 그 먹거리 때문에 또 여름을 기다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풀들도 지금 많이 자랐죠?
0: 그렇죠. 풀들은 뭐 원 없이 제초 매트를 깔았는데 우리 3년 됐습니다. 한 달 전에 풀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에 갔는데 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 제초 매트 사용 연한이 한 3년밖에 안 되나 기한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풀들이 뭐 풀들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월별로 크고 죽고 크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올해 느끼는 게 지난 방송 때도 그랬지만은 아 식생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질 수 있는 날씨의 날씨 프로그램이다. 날씨 자연의 날씨 프로그램, 날씨 흐름이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지금이 피크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약간의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고요. 여기에 더 지나서 만약 가뭄이 온다 하면은 좀 걱정이죠. 지금도 작물 키우는 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물대기 바쁘잖아요.
1: 그렇죠.
0: 고갈도 저희 식수한테 고갈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게 비가 오면은 모든 이제 바람의 기우제로서 올여름 참 잘 지나갔다 하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오고 한 두 달 간다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여름을 해년마다 보낼 적마다 두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는데 멸망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에 해마다 강도는 더 세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오셨던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감성적으로 느끼는 게 있구나 여름을 그렇게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어떤 거를 기억을 하실까요? 뭐 가족들과 함께 했던 뭐런 휴가의 사진의 장면들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 내 머릿속에는 여름이 어떻게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리산에 임도길을 걸었고 저희가 소소가 소중할 때에는 여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는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에 여전히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오늘의 더움이 오늘의 뜨거움이 가장 시원한 때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말 속에 그것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가는 여름.
0: 여름이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 계절이 가는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과거에 그 계절마다 멋진 날들, 기억될 만한 날들,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자주 못 보는. 그래서 요즘 그래요. 여름 특히 여름철에 그런데 여름의 이날 뜨겁지만은 참 여름다운 날 매미소리도 많이 울고 그 다음에 그늘에는 좀 선선하면서 그리고 밖에 풍경도 구름도 참 아름답고 이런 날들이 옛날에 기억된 날들이 좀 그래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좀 잘 유지되면 좋지 않겠나 그러다가 또 비도 오고 그럼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그게 예상 밖에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하다 너무 극단화된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딱 한 가지는 그래도 이 변화 속에서 마음속에 남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24절기 그건 꺾을 수 없구나.
1: 아, 그렇죠.
0: 그건 정말 느껴요. 정말 그 우주의 이 어떤 그 어떤 뭐라 할까요? 태양과 지구와 흐름에서의 오래된 그 주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도 결국은 24절기에 더 의존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1: 참 조상들이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기가 딱 오면 그 순간에 확 꺾여요. 오지 않을 것 같던 찬바람이 살짝 불기도 시작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여름 내내 하늘이 예뻤습니다. 다양한 구름을도 봤고 그게 해년마다 하늘의 구름은 예뻐지는 것 같아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뭐 가을에 돼서야 구름이 높고 하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름에도 가을 하늘을 좀 볼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은영님은?
2: 여름마다 기다려졌던 게 여름 방학이었는데 이 방학에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 캠프도 하고 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풍부한 과일도 기억이 나고 여름 방학이 항상 기다려졌는데 네. 올 여름 방학은 전기료가 기다려집니다. 얼만큼 나올지 기대가
1: 맞아요.
2: 됩니다.
1: 그래요. 우리가 네. 잊고 있었네요. 그 전기료, 전기요금.
2: 네.
1: 참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 돼요. 이게 이제. 네,
2: 갈수록 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1: 네.
2: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은 덥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변화시켰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0: 40도가 넘었잖아요.
2: 네. 처음 듣는 40도.
0: 여기 30도 넘으면 정말 덥다. 그때가 한 30, 34 어렸을 때. 그리고 34도 정도면 이거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고 어느 순간 그 와중에 뭐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분지에서 36도 된다고 하니까 야, 여기는 못 더워서 못 살겠다.
2: 어떻게 살지?
0: 했는데 지금 전국이 거의 한 36, 7, 8도가 평균이고요. 40도가 넘어가지고.
1: 그렇죠.
0: 또 뭐 경신하고 있는데.
1: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해요. 적응도 빨라요. 30도 넘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같았어요. 35도 넘어도 이제 그냥 또 적응하고 살아요.
2: 네.
0: 지금 한 34도 정도의 여름은 너무 괜찮은 여름 같아요. 저녁에는 그래도 한 25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1: 네.
0: 열대야가 없었으면 쓰겠는데
1: 네. 힘들죠.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추억이 생기는 거고 그 나름 속에서 우리는 또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지만 무더운 여름 이젠 안녕.
2: 잘 가.
1: 잘 가. 네. 오늘 해랑께 낯설게 걷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해랑께 낯설게 걷기 한은주였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0: 예, 다음 달에 봬요.
3: 사실 너도 똑같더라고 내 기쁨은 늘 질투가 되고 슬픔은 항상 역점이 돼.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지 않을까요? 모두꺼별은 장애인, 장애가족, 경계성 지능인 등 다양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시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준 게스트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만나는 공감의 공간, 모두 꽃별, 문을 엽니다.

0: 네.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가 부른 DNA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 게스트님 초대했는데요. 오늘 초대한 꽃별님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누장애인 평생교육원의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습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제공을 하고 계시군요. 특히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현장에서 발달 장애인 지원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교육과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장애인 복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저는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높은 벽을 직접 체감했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후 필요성과 절실함을 깊이 느껴 장애인 단체에 입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장애인분들과 매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1: 네.
0: 네, 꽃별님이 좋아하신 곡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네, 저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중도장애를 겪으며 내 마음에 위안을 할수 있는 음악을 듣던 중 안드레 보첼리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시력을 갖고 태어났고 12세에 축구공에 맞아 완전 실명을 했지만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전 세계에 가장 사랑받는 팝페라 테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멋졌습니다. 그의 곡 Time to Say Goodbye를 제일 좋아합니다.
0: 아, 네. 시간이 혹시라도 오늘 방송에 시간이 좀 된다면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참 멋있는 두 사람인데요. 둘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분들인 듯 합니다. 이제는 12년간 열심히 걸그룹 데뷔하는 꿈이 좌절되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걸그룹이 되지 못했지만은요, 이후에 작곡을 통해서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한 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K-POP 데몬헌터스 외에도 이렇게 DNA와 같은 멋진 월드컵 주제가에 우리나라 언어를 넣는 시도를 하기도 하죠. 공연하는 모습도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당신의 하루를 듣습니다. 네, 코너인데요. 꽃별님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이제 골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 네. 여름방학 때 많이 들었던 곡이시군요.
1: 네, 계속 듣다 보니 중독성 있고 너무 좋네요.
0: 아, 네. 참고로 골드는 제가 하나 선정해봤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곡이기도 하는데, 이 골드린이라는 곡으로 이제가 그 세계 주요 시상식,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 영상 매체 최우수 비주얼 송, 상, 이러한 상들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누구든 살다 보면은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당신의 하루를 듣습니다 코너입니다. 우리 꽃별님, 최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예,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접근성을 한계로 잘 얻지 못했던 일반 식당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며 하다 보니 이용자분들이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 체험이 주는 배움의 가치를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학교 형태 평생 교육을 통해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배움을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고민 없이 지내는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그 일상을 누리기 위해 남들은 힘들이지 않고 누리는 게그 부분이 나만 힘든 환경이라면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실천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체장애인이 잘 다닐 수 있는 경사로, 문턱이 없는 공간, 발달장애인이 글을 잘 알지 못해도 그림으로 짐작하고 고를 수 있는 키오스크, 특정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이 사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 관련 일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최근의 순간이 있었나요?
1: 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학습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학습자가 해를 거듭 할수록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현재 근무하신 그 기관에서는 어떤 학습자분들을 만나고 계신가요?
1: 네, 평생교육 기관이라 성인 학습자분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분들이 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럼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1: 네,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6가지 영역으로 나누며 기초, 문해, 학력 부합,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 참여가 있습니다.
0: 네, 대상자는?
1: 전주시 장애인이 주 대상자이고
0: 네.
1: 교육부와 지자체 협력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기관에서는 아까 6가지 영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역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1: 예, 교육에는 기초 문해, 학력 보완,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기초 문해 교육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걸까요?
1: 네. 발달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학력 보완 교육은 어떤 건가요?
1: 기존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학생이 아니고 기초학습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이 교육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걸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의 형태로 일부를 말씀하신 것이고 특성에 맞춰 교육합니다. 예를 들면 한글 읽기, 생활 속의 동계산, 일상 속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이라 말합니다.
0: 아, 그럼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또 보충을 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1: 저는 평생 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동료들과 토론하고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안에 함께하는 것을 동료를 통해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면 직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교육이군요. 일을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의 변화가 있으실 텐데 어떤 변화를 가장 많이 느끼실까요? 그러니까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혹시 참여자의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장애 일자리를 근무하시는 양 선생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습자들과 무척 잘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말수도 적었던 발달장애 성인 학습자였는데 지난 3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며 급여도 받고 계십니다. 이제는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도 할뿐 아니라 주변을 잘 도와준 씨는 마음씨 착한 학습자입니다. 직원이든 학습자든 센터로 오시면 계시면 친절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0: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성인이 된 이후 발달장애인은 어떠한 소속이 없는 경우도 많아 학교 다닐 때와 달리 고립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만큼 갈 곳이 없어져서 사회적인 단절이 되기도 하지요. 장애인 평생교육은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 동료들을 만나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되는 환경이라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사회 나와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함께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배우거나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소개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아빠이다 보니 통합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통합 교육이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교사로서 엄청난 에너지와 세심한 전문성이 필요한 도전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느린 학습자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공부하고 있고, 복지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아빠로서 아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 참 멋지십니다. 가사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멋진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잠깐 홍보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누군가의 이야기에는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작은 시작.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방송은 다채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아이들과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 분들을 기다립니다. 사연 참여는 참여하실 분의 연락처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완주홍수@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 함께 가는 정보 한 걸음 시간입니다. 장애인 정책, 복지, 생활 정보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보조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이전부터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보장구이기도 하지요. 이 용어는 이전 건강보험법에서 썼던 용어고 현재는 명칭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이 법을 장애인 보조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제3조 2항의 보조기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보조기기의 종류는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말할까요? 네, 꽃별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동을 위한 지팡이, 워커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휠체어. 전동 스쿼터도 예를 들 수 있겠죠?
0: 아, 그렇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욕창 예방 방석이나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기나 제품들이 있는데요. 현재 한 800여 가지 품목들이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기,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보조기기, 식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시각장애인 경우 저시력 장애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감각 보조기도 있고 탁상용에 있는 것도 아니라 휴대하면서 볼 수 있는 휴대용 확대기도 있습니다.
0: 아, 네. 실제로 봤는데 휴대폰 크기 정도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점자 정보 단말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시계,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도 있는데요.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 근처에 진동으로 해서 청신경이 살아있는 경우에 소리를 듣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라고 해요.
1: 아, 이외에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손잡이, 이동시 경사로 등도 보조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조기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공간에도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실체어 타신 분들 중에 편의점 경사로나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이용을 못한다라는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의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걸어 다니기에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 얘도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쓸 수 있는 화상, 키보드, 눈의 동작이나 또는 입의 호흡을 이용해 쓰는 특수 마우스도 있습니다. 손으로 키보드를 누르기 어려운 경우 키보드를 타이핑 할 수 있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0: 네. 각 장애의 어려움을 고려한 보조기기들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도 개발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도 학교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언어 장애 아동 또는 뇌병변 심한 장애 또는 발달 장애 아동도 이에 비해 자신에 대해서 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보조적인 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할수 있는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대해 생각해 보신다면 그 어려움에 많은 공감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이 기술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언어로 표현은 못하지만 기억력이 좋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 내가 평가를 받고 상의의 것들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게 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줘야 불편함을 덜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영화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 예. 다시 말할게요.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 영화를 소개합니다. 주인공 멜로디는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말을 할수 없는 친구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 친구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비상하고 재치가 넘치는 아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멜로디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만 멜로디는 보조공학기기인 메디토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퀴즈대회에 도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편견에 맞서가는 멜로디의 가슴뭉클한 성장 스토리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해 볼까요?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크게 정리하면,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급여,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사업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1: 하지만 이 사업들이 모두 동일한 대상과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되어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과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주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입니다.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구 기기 보험 급여는 주관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0: 네, 핵심 대상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그 대상의 경우에는 장애인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핵심 대상이죠.
1: 네.
0: 예, 기준은 그 소득이 기준이고요. 보조기기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인 등록장애인이 핵심 대상이죠.
1: 네.
0: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지원 방식은 보조기기를 구입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소 등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0: 네.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드린 기관에 자세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보조기기 지원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전동 휠체어와 같은 품목은 의사의 처방 후에 공단의 급여 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그 제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그래서 그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서 구입을 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의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 기관에 의뢰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가 있죠. 노동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애인 또는 장애인 구직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 관련 보조공학기기 제도도 있습니다.
1: 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더 쉽게 설명할 가능할까요?
0: 아, 네. 먼저 절차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 수급자, 차상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조기기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애 유형별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교부사업을 비교 후에 해당 지원이 처방전이 꼭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소득은 어떤지,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더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나에게 맞는 보조기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하기 전에 곡두개 듣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바이 라이프.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네, 두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코너입니다. 꽃과 별이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에 응해주신 꽃별님께서 희망과 꿈, 그리고 성취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꽃별님, 오늘은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는데요. 어릴 적에 우리 꽃별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갖고 있던 그 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시골에서 태어나서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히 큰 회사를 목표로 삼고 치열하게 공부하여 자격증도 취득했던 그때의 기억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0: 큰 회사라면은 대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이 혹시 뭐 전기나 어떤 기술에 관련된 자격증이었나요?
1: 네.
0: 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손재주도 참 많으시고 우리 꽃별님이 그랬는데 예기치 못한 그 사고를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를 겪으면서 삶의 방향이 확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 당시에 조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고 당시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였어요?
1: 아, 이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할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끝났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직접 장애인의 삶을 살다 보니 이는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극복이라는 한두 단어를 정의할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 비장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우리가 뭐 장애를 가졌다 하면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그런 그 편견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나누기 이전에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도 분명히 우리 존재하고 있죠.
1: 네.
0: 예. 그럼 이 사고로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1: 예, 아무래도 가족이죠. 그러나 가족들이 때로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도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너무 가까워서 그게 상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무심코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또 일으켜 세우는 그 힘, 그리고 그 동기가 되는 부분도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고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1: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신체적인 동작이나 아주 컸던 것, 꿈의 좌절이죠.
0: 그 대기업에 못 가게 된그 좌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예.
0: 네네.
1: 엔지니어가 꿈이었는데 할수 없다는 절망과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나는 또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정말 막막하고 좀 앞이 캄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꽃별님 얘기 속에서도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사실 장애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크기도 하죠. 그 시선을 바꾸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꽃별님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었던 그 시절에 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혹시 있으실까요? 그리고
1: 네.
0: 이러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실까요?
1: 네. 먼저 그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게요. 너는 정말 손재주도 좋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누구보다 사랑했지. 그래서 늘 엔지니어를 꿈꿨잖아. 오직 그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내가 꿈이 멈춰섰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팠을지

0: 를잘 알아. 그리고 예기치 않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마음 아파하는 그 누구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같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도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저도
1: 그리고
0: 조금씩 배워가고 있지만 잘 버텨줄 거라 믿습니다. 비록 내가 꿈꿨던 그 간절한 길을 갈수 없었지만 분명 또 다른 방식의 길이 내 생에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사는 그 길에 가게 될 거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1: 네.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항상 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삶을 가게는 되겠지만 충분히 그 길을 갈수 있는 멋진 내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0: 네.
1: 네. 이렇게 다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용기 내서 이렇게 자신의 삶과 생각을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기를 바라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를 잘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살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경계성 지능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이, 학교 생활이 쉽지 않은 아이,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가족들. 때로는 서로를 잘 몰라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다름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늘 남은 하루를 보낼 편안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니까요. 모두 꽃별 방송은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다은누리와 함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 뜨거운 여름 동안에 아이들과 많이 들었던 두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큼하고 예쁜 하루 되세요.